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3: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4: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3: 둘째,
4: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셋째,
4: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3: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4: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5: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0: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짧다 보니까 고향 가는 길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80km가 넘는 구간에서 막히는데요.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까지와 팔탄분기점에서 당진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고 이후로도 홍성일대와 대천부근, 동서천분기점에서 군산까지와 김제부근에서 밀립니다.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천안분기점에서 정안휴게소까지, 남공주에서 논산분기점까지 총 60km 구간 정체이고요.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쪽으로는 계룡에서 논산분기점까지 26km 구간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동탄터널에서 남이분기점까지, 남청주에서 비룡분기점까지 정체인데요. 다행히 군데군데 속도 올리는 구간도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9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고향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태어난 동네가 생각나는 분도 계실 테고 어릴 때 살던 집이 떠오르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향은 꼭 장소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가 참 익숙한 사람. 몇 년이 지나도 예전 별명으로 불러주는 사람.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그런 일들을 그때 너 이랬잖아 하면서 기억해주는 사람. 혹시 오늘 아침 유난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 때문에 고향이 더 생각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아침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전음악이 함께하는 함신의 폭성. 9월 14일 목요일 첫 곡, 나훈의 형님이었습니다. 고향역. 빵빵. 어디 달리고 계신가요? 이번 연휴가 좀 짧은 편이라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 귀성길은 오늘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24일부터 2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요. 전기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24일부터 27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충전요금 대폭 할인된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제가 기억해둬야겠네요. 이야, 꼭 기억해두십시오. 그래도 보고 싶었던 얼굴들 만나러 갈 생각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잖아요.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조금 덜 막히고 피곤함도 조금 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착하실 때까지 꼭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함신의 복성, 오늘은요, 선곡의 달인이죠. 선달 김 PD. 김현우 PD가 엄선한 곡들로 2시간 준비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더 스페셜하게 선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대되시죠? 오늘 들으신 곡목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 TBS 라디오 함신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 필요합니다. 유료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아,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이 있죠.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이곳에 오셔서 선곡표도 확인하시고 다양한 사진, 음악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혜지 아나운서는 어디 다녀오실까?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목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2: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0: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TBS 교통정보.
7: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향 가는 길 마음을 비우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짧다 보니

그러니까 정체가 정말 심한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130km가 넘는 구간에서 막힙니다. 동탄터널에서 증약터널까지 긴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요. 이후로도 옥천휴게소에서 옥천3터널, 금호분기점에서 도동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신갈분기점부터 정체 시작입니다. 양지터널까지 17km 구간, 덕평휴게소에서 여주분기점까지는 18km 구간 제속도를 못 내고요. 강원권에서는 문막휴게소에서 원주까지와 새말 부근에서 밀립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에서 대신터널까지, 동양평에서 서원주까지 정체고,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내촌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두 시간 어떠셨어요?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 오늘 들으신 노래들은 제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선곡표 올려둘 겁니다.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언제나 본 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박준호였습니다.
1: TBS 캠페인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 율곡로 창덕궁에서 안국역 쪽으로 인근 건물에서는 화재가 발생해서 3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정체는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이어지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100km 가까이 막힙니다. 특히 팔탄분기점에서 당진 구간, 동서천분기점에서 부안 구간 통과가 어려운 상태고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천안분기점에서 정안휴게소까지와 탄천나들목에서 논산분기점까지 총 50km 구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모두 앞에 127km 구간 정체되는 가운데 안성에서 증약터널 구간 통과가 힘겹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상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2: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고속도로의 귀성 정체 상당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100km가 넘는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수도권에서는 동탄터널에서 남사까지 밀리고 이후로는 입장에서 옥산분기점, 청주분기점에서 증약터널, 옥천부터는 금강까지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덕평휴게소에서 여주분기점까지 28km 구간 정체이고요. 강원권에서는 원주에서 새말, 동두내 하이패스 나들목부터는 봉평터널까지 밀립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동곤지암에서 대신터널까지와 동양평에서 서원주까지 32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소산패에서 서종까지, 남춘천에서 내촌까지 모두 앞이 49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귀성길에 빠질 수 없는 풍경이 바로 휴게소죠. 졸음을 쫓고 출출함을 달래며 가족끼리 잠시 쉬어가는 곳인데요. 이 휴게소 저마다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가족에게 맞는 휴게소에 들리는 게 좋겠죠. 인기 있는 몇 군데 좀 알려드릴게요. 쌀밥 정식이 명물인 이천 휴게소는 부지런한 밥상이 인기고요. 천안 휴게소에는 전국 최초의 호두과자 자동 판매기가 있고 보령 휴게소에서는 바다를 테마로 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옥천 휴게소는 미술관처럼 꾸며져 있어서 눈이 즐겁고 덕평 휴게소는 넓은 애경공원과 전용 카페가 마련돼 있어서 반려견과 함께 쉬어가기 좋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 한 끼에 잠깐의 여유까지. 고향 가는 길이 고생길이 아닌 행복길이 되시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첫 곡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추석 연휴의 시작, 고향길 안전하게 잘 내려가셨나요? 아직도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지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요. 모쪼록 좀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넉넉한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계속 함께하는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송엽 팀장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김소엽입니다.
1: 이병우 팀장님 왜
2: 안녕하세요. 이병우 팀장입니다.
1: 당연히 나를 알 것이다 뭐 이런 자신감인가요?
2: 아니, 죄송합니다.
1: 두 분 반갑습니다.
2: 네.
1: 추석 연휴 첫날인데 두 분은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당일날은 이제 큰 집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저녁에는 이제 처가를 내려갑니다.
1: 아, 네. 전통적인 수순이네요.
2: 네, 전통적으로. 전통 꼰대같이. 전통적으로.
1: 가족과 함께죠, 네. 추석은.
3: 네. 그렇죠. 저는 제가 일합니다.
1: 아.
3: 네. 어머니 제사를 모시고요. 네. 열심히 차린 후에 이제 나중에 다음날 저희 집에 가죠.
1: 두 분 다 보니까 추석 연휴에 쉬지는 못하시고 계속 바쁘시네요.
2: 네, 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 네,
1: 길 위에서 있는 네. 시간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실례지만 고향이 뭐 멀리 가셔야 되나요?
3: 아, 그건 아니고 어른들이 저기 강원도에 계셔가지고요. 그쪽으로 좀 넘는데 요즘 길이 잘 뚫려서 네. 그나마 예. 안 막히고 잘 가는 편입니다. 네. 저는.
1: 두 분 다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TBS 라디오는 TBS 시민의 방송 휴대전화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지금 바로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서울 마포구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오늘의 주제는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가는 보험료, 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입니다. 오늘은 내 식구 보험료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하나씩 뜯어보고 겹치는 보장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보장은 남기는 법. 여기에 50대라면 보험과 함께 챙겨야 할 노후 준비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김성혜 팀장님이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대체 왜? 자, 과연 어떤 사연일지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편이랑 같이 홍대에서 곱창집을 하는 55살 아지매입니다. 남편은 뼛속까지 서울 토박이고 저는 거친 바다 냄새 물찜 풍기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사투리. 부산이 고향입니다. 군대 다녀온 든든한 두 아들도 있습니다. 집이며 가게며 남편이랑 하루 24시간을 아주 징글징글하게 붙어있다 보니까 이게 부부인지 왼수인지 하루도 안 다투는 날이 없습니다.
2: 아니 또 양념통들 이렇게 다 꺼내놓고 일을 하네. 그때그때 치열하고 주방은 청결이 최우선이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했어. 몇 년 동안 지겨 죽겠네.
1: 아이고야, 지금 막 겉절이 묻히고 정리하던 참이었거든요. 딱 치졸라 하는데 와갖고 뼛속까지 잔소리를 하네. 참말로 사람 기분 나쁘게.
0: 남편이 파워 잔소리꾼이거든요. 가뜩이나 요즘 예민해 죽겠는데 저렇게 또 속을 박박 긁으니

0: 참으로 못 살겠습니다. 왜 예민하냐고 해. 곧 명절이잖아요. 예. 명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숨이 턱 막히는 기라 예. 전부 치는 게 힘들어가서가 아니고 예. 시누이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데 저희 친언니도 보험 일을 하거든 예. 그래서 제 보험은 언니한테 남편이랑 아들 보험은 시누이한테 들었는데 예. 명절 때마다 시누이가 새 보험을 권유하이께 아주 난감해 죽겠는 기라 예. 이번엔 미리 남편 단돌이를 좀 해두려고 예.
1: 당신 이번에 큰 아가씨가 보험 또 권하면 당신이 딱 잘라삐라 알았제?
2: 아휴, 내가 남도 아니고 누나가 어련히 우리 식구 생각 안 할까봐 그렇게 매정하게 말해.
1: 아휴, 그렇게 안 매정해갖고 든 보험이 얼만진 않아. 당신 것만 100만 원인 줄 알아? 내 보험까지 합치면 진짜 300만 원이라 해.
2: 300만 원? 알았어, 내가 그 누나한테 잘 말해볼게. 근데 그 큰 누나가 무서운데 어릴 때 막 때려가지고 아, 난 걱정이야 그게.
1: 그게 나이 신 넘어서 할 소리가.
0: 머니특별실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네 저희 집 보험을 한번 싹 뒤집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네는 새 식구가 60만 원으로 암이며 뇌며 심장이며 다 된다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도 연금 하나가 없는 기라에 남편이 신우이한테 든 보험도 과한 것 같고 언니 때문에 든 보험도 솔직히 불안하고 예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 생각하니까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저희 가족 보험 좀 봐주시고 불필요한 것만 줄일 수 있게 도와주이소. 아, 이 사투리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막 뭔가 물결 치듯이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이소. 원어민 저... 발음.
1: 아닌데.
0: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2: 연습 많이 했다고.
1: 아,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0: 아, 이거 진짜 어렵네요. 약간 외계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대단하십니다. 사투리 쓰시는 분들. 일단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내 식구 보험료가 한 달에 300만 원. 제 숫자들 진짜 몇 번이나 한 번씩 다시 봤거든요. 혹시 회사를 운영하시는 건 아닌가. 1년이면 뭐 3,600만 원인데 이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겠어요. 실제로 만나보시고 어땠어요?
1: 금액이 크다 보니까 특별한 사연처럼 좀 들리지만 실은 좀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습니다. 보통 이제 가정의 보험료가 요즘의 경우 이제 소득의 보통 15% 안쪽으로 다 이야기하시는데요. 자영업자분들은 특별히 좀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이제 그대로 대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0: 그쵸.
1: 장사가 좀 잘 된 시기에는 그 기준으로 보험을 좀 채워놓으면 좋은데 매출이 좀 주춤한 달에는 보험료가 그대로 압박이 되거든요.
0: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본인 보험은 언니에게 남편분이랑 아들 보험은 시누이에게 나눠서 가입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보험 개수가 좀 자꾸 늘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맞습니다. 아마 두 분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챙겨를 드렸을 텐데 문제는 아무도 두 사람의 보험 증권을 한 상에 같이 올려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분의 보험은 설계해드린 분은 아내분 보험 증권을 못 보고 아내분 보험은 남편분 증권을 못 봤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양쪽과 똑같이 들어가 있는 보장은 계속 쌓이고 솔직히 불필요한 게 많이 쌓일 수밖에 없죠. 서로가 이제 그 부분이
0: 볼 수가 없으니까.
2: 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비어있는 보장 끝까지 또 비어있게 되고 뭐 곱창은 초벌을 안 하고 바로 올리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잖아요. 두 분 곱창집 운영하시니까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근데 보험도 그 부분만 보면 딱 그렇게 됩니다.
0: 그렇겠네요. 가입은 따로 하더라도 좀 두 분이 앉으셔서 서로의 보장을 한 번씩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사연자님 친구분은 새 식구 보험료가 6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차이가 너무 큰데요?
2: 그렇게 이제 단순히 또 보험료만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0: 네.
2: 뭐 나이, 성별, 가입 시기, 상품, 가입 금액 또 보험이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에 따라서 보험료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이 60만 원이니까 우리 집도 60만 원이 한다. 뭐 이건 위험한 계산이고요. 다만 그 300만 원과 60만 원의 차이는 이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의 차이입니다. 어딘가에 겹치는 보장이 있던가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들이 많이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딱 그 금액만 놓고 뭐 잘된 보험이다, 뭐 잘못된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연자님 가정에 300만 원어치 보험 이렇게 좀 액수가 큰 만큼 빠진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 보장 내역을 좀 살펴볼까요?
1: 네, 먼저 아내분은 건강보험만

0: 세 건 있으셨어요. 근데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암 치료비 뭐 이런 것들이 한 증권에 모여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세 건에 다 각자 찢어져서 나눠져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이 보험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종신보험 그리고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셨던 이 종신보험까지 더해지면서 매월 98만 원을 혼자 내고 계셨던 거죠. 남편분은 종신보험 여러 건에 2009년 가입한 건강보험, 운전자보험까지 해서 총 혼자 110만 원을 내고 계셨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건수가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였어요. 그 보험 증권마다 특약이 절반 이상 넘게 갱신형으로 채워져 있으셨고요. 네. 증권 보면서 이거 큰 수술 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1: 그런데 내용을 좀 듣다 보니까 종신보험이 여러 개요? 보통 종신보험은 하나만 가입하는 게 아닌가요?
2: 네, 대부분 그렇죠. 네. 뭐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에게 남겨주는 이제 목돈을 남겨주는 상품이고요.
1: 그쵸.
2: 그래서 아이가 어리고 한창 그 학비가 들어갈 때 사망 보장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1: 네.
2: 그런데 사연자님은 그 아이들이 이미 군대까지 갔다 왔고 두 분은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될 시점이고 또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종신보험 나중에 연금처럼 쓸 수 있다는 거로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저축이 목적인 분께는 종신보험이 절대 맞지 않는 상품이다.
1: 그러면 가지고 계신 종신보험을 무조건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0: 아, 그렇다고 무조건 해지해버리시면 안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점검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이제 남길 건 잘 남기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가입하셨던 실손보험처럼 지금은 같은 조건으로 가입이 안 되는 보장은 당연히 최대한 지켜드리고요. 네. 두 분처럼 50대 중반에 접어들면 건강검진하면 이제 뭐 하나라도 나오기 어려운 이제 쉬운데 그때 새로 가입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뭘 더 넣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걸로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고요. 살릴 건 살리고 부담만 덜어내는 겁니다.
1: 일단 뭐 부부 두 분의 그 보험도 많았지만 두 아들 보험도 1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20대 아들 한 명당 50만 원은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게 아들들이 가져가서 보험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저라면 50만 원이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네. 20대 자녀한테 나중에 은퇴 이후에 이런 보험료를 안겨줬다. 20, 30대 자녀한테 절대 유지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쵸. 당장 앞에 써야 될 돈 뭐 결혼자금이라든가 주택자금이라든가 여러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보통 20대 중반이면 실손 포함해서 10만 원대 초반에 이제 보장이면 보험료면 충분히 구성이 되고요.
1: 아.
2: 네, 50만 원이 나가 있다면 그 안에 보장성이 아닌 다른 성격의 상품이 많이 가입되어 있을 것 같고요.
1: 네.
2: 중요한 건 나이가 이 보험을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만족할 것인가 자녀분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1: 그쵸.
2: 요즘 젊은 친구들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뭐 고모니까 이모니까 뭐 보험료 내라. 아, 절대 가입을 안 합니다. 본인이 보험증권 열어보고 이건 왜 이렇게 됐고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설명이 안 된 보험이면 결국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 보험은 계약자가 누구인지 납입을 누가 하는지를 보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1: 네. 자, 그 이번에 또 부부 얘기를 좀 돌아와서 실제 두 분 몸 상태는 좀 어떠셨어요? 식당을 오래 하면은 뭐 무릎이며 관절이며 안 좋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실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거든요.
0: 맞습니다. 두 분은 몸이 성한 데가 없으셨어요. 뭐 어깨, 허리, 무릎, 곱창집을 하시는 게 하루 종일 좀 서 계시고요.
1: 네.
0: 또 무거운 통 나르시고 불판 옮기시고 새벽까지 손목을 좀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병으로 병원 가시는 건 아니라도 물리치료 같은 건 워낙 자주 받으시는
1: 아이고.
0: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생활형 질병이라고 좀 부르는데요. 이런 분들은 정말 실손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1: 그렇겠네요. 그럼 이런 생활형 질병에 대한 대비는 좀 잘 되어 있었나요?
2: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매일 관절을 쓰는 직업은 나중에 어깨나 무릎 수술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1: 네.
2: 그 모시견 이런 것도 빨리 오고요.
1: 그렇죠.
2: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이제 두툼해야지 정상인데 보장이.
1: 네.
2: 그런데 증권을 열어보니까 거의 텅텅 비어 있었고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내면서 그런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1: 그러게요. 왜 이랬을까요? 네.
2: 사망 보장만 이렇게 막 계속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1: 이게 참 안타까운데 여기서 또 문제가 갱신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300에서 어디까지 오르는 거예요, 대체?
2: 어디까지 오를지는 저도 모릅니다. 네. 어쨌든 평생 내셔야 된다는 거.
1: 네. 네.
2: 4년처럼 55세면 앞으로 갱신을 몇 번 하게 될지는 암담하고요. 그 보험료가 제일

0: 비싸지는 시기에 당연히 소득은 줄어드니까 겹치게 되겠죠.
1: 네.
0: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보장은 그 나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을 결국 유지를 못합니다. 갱신형이 전부 나쁜 건 아니지만 내 보험이 절반 이상 갱신형이라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1: 그렇겠네요. 지금 좀 방송 들으시면서 내 보험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은 분들은 어떤 순서로 뭘 체크하면 좋을까요?
2: 네,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첫째로 흩어진 증권을 한 자리에 좀 모으시고요.
1: 네.
2: 둘째, 겹치는 걸 찾으십시오. 그리고 암진단비가 양쪽에 다 있는지, 비슷한 건강보험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찾아보시고요. 셋째는 비어있는 보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진단비만 있고 수술비가 없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세 가지를 체크하고 보완하시면 됩니다.
1: 일단 흩어진 증권을 모아서 겹치는 보장을 찾고 비어있는 보장은 없는지 확인하기.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막상 특약 이름만 봐도 헷갈리잖아요. 뭐 뇌질환만 해도 뭐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게 또다 보장이 다르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명칭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되고,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지, 뇌혈관까지 보장을 해주는지, 심장도 심근경색만 보장을 해주는지, 뭐 협심증이라든가 뭐 부정맥이라든가 심장에 여러 질환이 있잖아요.
1: 네.
0: 그걸로 포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꼭 진단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술비도 일단은 갖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1: 네.
0: 진단은 최초 1회밖에 보장을 못 받고, 만약에 재발해서 한번더 수술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수술비와 진단비를 적절하게 구성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 네. 이 중복되는 보장으로 안 나가도 될 돈이 새고 또 필요할 때 보험 청구하려는데 보장이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자서 확인하기 어렵다 하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사연자님께 어떤 솔루션을 주셨어요?
2: 네, 아내분의 바뀐 보험료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98만 원에서 36만 원이 됐습니다.
1: 오.
2: 세건 나눠져 있는 보장을 하나로 잘 모을 수 있게 종합수선했고요. 뇌혈관, 뭐 허혈성, 심장, 암치료처럼 꼭 필요한 거다 살려드렸습니다. 갱신형 특약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보장을 정리해서 건강보험 한 건으로, 종신보험 한 건으로, 여기에 운전자보험 한 건, 간병비 한 건까지 이렇게 딱 정리해서 36만 원이 됩니다. 보장이 줄은 건 절대 아니고요. 같은 보장을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부분을 비싸게 사고 있던 부분을 한 번에 모아드렸습니다.
1: 중복된 보장을 한대 모으고 불필요한 특약을 정리해서 62만 원이라 줄였네요. 그러면 종신보험이 여러 개였던 남편분은 어떻게 정리해 주셨어요?
0: 네, 그 남편분의 종신보험은 해지가 아니라 감액 완납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1: 네.
0: 감액 완납이라는 거는 사망보장을 줄이고, 그 줄인 만큼 환급금이 나오거든요.
1: 네.
0: 그걸로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다 내버리는 게
1: 아, 그럼
0: 감액
1: 더안
0: 완납.
1: 내도 되는
0: 네.
1: 거죠?
0: 대신에 사망보장만 좀 줄었다.
1: 네.
0: 뭐, 그래서 계약은 그대로 살려드리는 방법이고, 2009년도에 가입한 건강보험은 보장이 약한데 보험료만 많이 나가고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진단과 실손만 이렇게 남겨서 나머지 삭제를 했고요.
1: 네.
0: 뭐 그렇게 건강보험 실손 뭐 간병보험까지 해서 41만 원 됐고요. 보험료는 작년에 저축인주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20만 원 지금 뭐 해지라면 당연히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환급률이 올라올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아, 어쨌든 이제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은데 두 아드님 보험은 어떻게 정리해 주셨어요?
2: 네, 아드님은 50만씩 100만 원이셨는데 중복된 부분 다 정리하고요. 건강보험을 한 건으로 모으니까 한 명당 15만 원, 둘이 한 30만 원으로 정리가
1: 오.
2: 됐고요. 70만 원 보험료를 아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제안을 좀 드렸어요. 줄여둔 이제 70만 원 중에 한 20만 원씩은 자녀분들 위해서 저축을 하시자라고 해서 옮겨드렸고요. 20대 중반이면 보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저축으로 돈을 모으시는 게 한참 중요할 때라 이렇게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1: 네, 너무 좋은데요. 일단 보험료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내분 98만 원이 36만 원으로 남편분 110만 원이 61만 원으로 그러니까 두 아들 합해서 100만 원이었던 게 30만 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 308만 원이었던 월 보험료가 12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81만 원이나 줄어든 거예요. 이 줄어든 돈꽤 큰데 어떻게 활용해 주셨어요?
2: 네, 비상자금으로 매월 40만 원씩 저축을 좀 하게 해드렸고요. 나머지 돈은 자녀분 두 분과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연금을 좀 도와드려 봤어요.
1: 네.
2: 자녀 두 분이 올해 25살인데 쌍둥이세요. 그래서 두 분이

0: 20만 원씩 10년간. 10년간만 2,400만 원 내시고요. 70세부터 연 687만 원을 평생 57만 원 받으시게 해드렸고요.
1: 너무 좋다.
0: 부모님은 매월 50만 원 10년 납에 70세에 연 750만 원씩 받으시게 월 62만 원 받으시게 도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제 부분 또 해지하고 해서 해지환급금이 좀 있으셨거든요.
1: 네.
0: 이게 한 2천만 원가량 되셨는데 이 돈은 요즘 좀 달러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달러 상품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2천만 원을 넣고 딱 10년 후에 무려
1: 158%.
0: 네, 3,200만 원 받으시게 1,200만 원을 이자로 받으시게 해드렸고 나중에 환차익까지 비과세로 받으시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1: 네, 뭐 최근에는 조금 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은 높았으니까
0: 그렇죠.
1: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보험료 내기만 해도 참 빠듯했었는데 보험 정리로 현금 흐름도 만들고 필요한 보장은 채우고 거기에 아들 저축에 부부 노후 연금까지 이렇게 다 정리가 되니까 우리 청취자님 밤에 좀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남편분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 여태 내가 왜 이걸 보험료만 내고 있었을까. 그만큼 신경을 안 썼겠죠. 매달 매일매일 일하기 바쁘시니까 피곤하시고. 사실 두 분이 제일 걱정이신 건 보험료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명절마다 볼 사람인데 시누이
1: 아,
2: 언니 얼굴
1: 가족이니까
2: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못하잖아요. 가까워서.
1: 시누이 어떻게 시누이.
2: 그죠. 피곤합니다. 네. 저희가 그 한 건 새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증권을 읽어드린 거고요.
1: 네.
2: 좋은 상품 그대로 두시고 지금 손대면 손해라는 거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마음은 좀 편해지신 것 같아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홍대 곱창집을 운영하신 55세 부부 그러니까 내 식구 보험료가 한 달에 300만 원이어서 고민 사연을 주셨었는데 부부가 각자의 지인 설계사에게 보험을 맡겨서 따로 관리한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흩어져 있던 보장을 한 대 모으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나가던 보험료를 정리했더니 무려 182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 돈으로 20대 두 아들 저축과 부부 노후연금 준비까지 할 수 있었어요. 제 속이 다 시원해지는 솔루션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내 보험도 좀 정리가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라서 도로 위에서 운전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졸지 마시고요. 혹시 휴대전화 영상 보시지 마시고요.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노래입니다. 운전만 해.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2588.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2부 시작됐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송혁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 받아볼게요. 3320님이 보내주셨는데 천안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많아지면서 치매 걱정이 돼서 동생과 상의 끝에 치매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이 다르고 진단서만 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태가 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 치매 진단서만 있다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치매보험은 치매라는 진단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치매라도 어떤 분은 보험금이 나오고 어떤 분은 안 나오는 거고요. 가입하실 때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진단서 들고 가셔야 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늦으시는 거죠.
0: 그럼 또 뭐 치매 진단을 받아도 초기면은 보험금이 안 나오고 상황이 더 안 좋아져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네. 그 치매는 그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척도가 있는데 네. CDR 척도라고 부르면 인상 치매 척도라고 하는데요. 네. 기억력, 판단력, 사회활동, 집안생활, 자기관리에 대한 항목을 뭐 나눠서 점수를 매기는데 이 점수에 따라서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나누고요. 대부분 치매보험은 이 단계별로 보험금이 나오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부터 어떤 단계부터 보장을 받는지 그러니까 무작정 치매보험이라 그래서
0: 다 나오는 게 아니네요.
2: 다 나오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0: 그러니까 치매 진단 자체가 주는 무게가 참 클 텐데 보험금이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중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1: 아, 중증 치매는 혼자서 생활이 거의 불능한 상태를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시는 분 중에 그 단계를 가시는 비중은 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0: 상품이 많습니다.
1: 까다롭네요.
0: 네. 잠깐 기억을 못했다가 갑자기 회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치매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가입할 때는 우리 부모님 상품은 어떤 검사를 요구하는지 며칠 이상 요구하는지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되고 무작정 모든 치매보험이라고 해서 검사 조건이라든가 보장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1: 네. 우리 3320님 혹시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이런 청구가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다시 또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 팀장님께서 두 팔 걷고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치매까지는 아니고 좀 깜빡하는 정도가 심해진다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치매로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2: 그 단계를 저희가 경도인지장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 경도인지장애 진단비를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단계에서 검사받고 관리하고 뭐 시작하는 것이 진행 속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검사비며 병원 오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식분들의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 특약이 있으면 그때 또 든든한 버팀목 돈이 됩니다.
1: 그렇죠. 뭐 치매라는 게 완치는 어렵지만 그래도 또 약간 치료를 받으시면서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는 거니까요.
2: 그렇죠.
1: 그럴 때 꼭
2: 그렇죠.
1: 필요하겠네요. 가입을 원하시는 자녀분도 아무래도 많으실 것 같은데 부모님이 좀 연세가 많으시고 지병도 있으셔서 가입이 가능할까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치매보험 가입이 될까요?
0: 네, 연세가 있으셔도 가입할 상품이 있고 지병이 있으셔도 심사를 완화한 간편 심사 상품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는 치매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 시기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일단 아까 지병이 있어도 간편심사로 가입이 되는 보험이 있다고 했으니까 되지 않을까요? 맞으면 맞다. O.
2: O요?
1: 네.
2: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1: 꼭 이러시더라고요. 마지막에. 하지만 저는 항상 대쪽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네.
2: 오로 하실 겁니까?
1: 갑니다. 네. 네. 아니군요. 네. 왜 아니죠? 아까 간편심사로 지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2: 네. 이미 경도인진장애나 치매 진단을 받으신 뒤에는 가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실 때가 바로 가입 시기시고요. 그리고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자녀분이므로 피보험자인 부모님을 하시되 부모님의 서면 동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제분들끼리 누가 낼지 처음부터 정해두시는 게 좋고요. 이게 또 나중에 누가 또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녀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상의해 두시면 좋습니다.
1: 부모님의 또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건강하실 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치매 진단서만 있다고 보험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치매 보험을 가입할 때 어느 단계부터 보장이 시작되는지 어떤 검사 결과가 필요한지까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전문가분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뭐 개인마다 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0원의 1호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은 438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60대 중반이신데 잔병치레가 좀 있으셔서 지금까지 보험을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못 드셨어요. 시골에서 밭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무릎이며 어깨며 안 아픈 곳이 없으신데요. 앞으로 병원 갈 일도 많아질 것 같아서 자식된 마음에 보험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머니께 딱 하나만 준비해드린다면 어떤 보장을 넣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험을 좀 적당한 보험을 추천해드리기 전에 일단 60대 중반에 지병까지 있는 부모님 혹시 보험 가입이 어려울까요?
0: 네, 예전에는 그 가입이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심사가 좀 완화된 그 간편심사 보험이 따로 있어서 네. 지병이 있으셔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요.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그 간편심사를 알아보면 안 되고 먼저 일반심사 상품으로 심사를 넣고 나서 안 됐을 때 간편심사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어렵다는 답이 나오면 그때 간편심사를 가라는 겁니다. 잔병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굳이 비싼 쪽으로 안 가셔도 됩니다.
1: 그러니까 어머니 보험을 알아볼 때 또 자녀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게 있을까요?
0: 간편심사는 최근 뭐 몇 개월 이내 추가 검사

0: 검사나 재검사 소견이 있었는지 최근 몇 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암이나 큰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는지를 봅니다. 다만 그 상품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병력이 빠짐없이 알려야 된다는 거고 혈압약을 먹는 것부터 최근 병원에 다녀온 거 최근 3개월 이내 병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1: 네.
0: 가입할 때 그 빠트리면 나중에 이제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릴 의무를 잘 하셔야 됩니다.
1: 또 부모님들이 잘 챙기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머니께 보험을 딱 하나만 들어드린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보장은 무엇일까요?
2: 네, 우선 먼저 병원비를 실제로 막아주시는 실손보험이 뭐 가장 먼저고요. 어머니 연세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이 또 있으세요. 지병이 있으셔도 들어갈 수 있는 유병자 실손 따로 있으시고요. 60대 중반 가입하시면 앞으로 갱신을 여러 번 맞게 되는데 이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지 그거조차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1: 그렇죠.
2: 보험을 먼저 고르고 보험료를 맞추는 거가 아니고요. 내가 매달 낼 수 있는 보험료를 먼저 정하시고요. 그 안에 보장을 구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입 기간과 갱신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순서를 좀 정해놓으시면 현명하게 보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일단 뭐 실손 하나만 있어도 병원비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큰 병에 대한 준비는 또 따로 필요할까요?
2: 실손은 이제 실제로 쓴 병원비를 조금 보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1: 네.
2: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제 큰 병이 나시면 병원비만 드는 게 아니죠.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오가는 뭐 교통비, 옆에서 돌봐주실 사람.
1: 체류비용도 들 것 같고.
2: 그죠. 그리고 농사 못 지으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실손은 기본으로 두시고요. 암과 뇌혈관, 심장,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병원비에는 당연히 진단비를 따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1: 우리 어머니께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농사 짓는 분께서 특별히 더 챙겨야 될 보장 같은 게 있을까요?
0: 네. 그 이 부분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농사일은 이제 질병보다 다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운기나 농기계 사고가 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1: 그쵸.
0: 사다리 트럭 뭐 내려오시다가 넘어지는 낙상 또 여름철에 벌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0: 밭에서 또 몇 시간 지 또 계시다가 온열질환 올해 온열질환 환자가 엄청 많았잖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래서 어머니 보험에는 상해 쪽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뼈가 부러졌던가 골절이 됐을 때 다쳐서 나온 수술비, 진단비를 좀 넣으시고 상해 수술비. 다친 몸이 또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후유장애 보장도 추가하셔야 되고요.
1: 네.
0: 자녀분들이 그 부모님 보험 알아보실 때 암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다치는 또 나이가 들면 또 골절이 또 쉽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1: 네. 이렇게 상해보험까지 뭐 개인이 보장할 수 있는 것,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된 것 같고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뭐 정부에서 농가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많던데 보험은 없나요?
2: 아, 네. 농업인 안전보험이라고 농사하시는 분 다치실 경우에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자체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돈은 크진 않고요.
1: 네.
2: 농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일단은 우리 어머님이 무릎이며 어깨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관절 질환은 좀 보험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평생 반일 하신 분들은 이제 무릎이나 어깨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제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이런 수술비 좀 챙기시고요. 관절 질환은 수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으세요.
1: 네.
2: 다만 치료를 받고 있는 부위는 보장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좀 붙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더 미루기보다 현재 건강 상태로 빨리 어떤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농사일을 해오지신 터라 몸이 성한 곳이 없으신 우리 60대 어머님을 위한 보험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력이 있다고 무조건 유병자 보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일반 심사부터 알아본 뒤에 안 되면 이제 간편심사로 가는 거. 그리고 병력은 빠짐없이 알리는 거. 마지막으로 실손을 기본으로 두되 상해 보장을 꼭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방송 듣고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3727님도 궁금하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 삼촌, 형 모두 고혈압이라 저도 걱정인데요. 나중에 진단을 받게 되면은 미리 혈압 관련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실비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우리 3727님은 가족력 때문에 내가 좀 고혈압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실손은 실제 쓴 치료비 일부를 좀 보장하는 상품이거든요.
1: 네.
2: 근데 고혈압은 그 자체로 좀 큰 돈이 바로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받고 약을 받는 정도고요. 문제는 좀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혈압으로 올 수 있는 뇌혈관이나 실손으로 메꿔주는 병원비의 일부를 뺀 그 뒤에 오는 뭐 장기 재활이라든지 간병 그리고 또 일을 못 하시니까 그거로는 소득 공백에 대한 거는 실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뇌혈관 쪽의 치료와 회복 기간 요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고. 고요. 혈관 쪽으로 보완하시는 게 보험료도 저렴하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진단비다. 그래갖고 뭐 천만 원 이런 걸 가입하시면 이것만 보험료를 한 10만 원씩도 내세요.
1: 그러니까 치료비 좀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
2: 그렇죠.
1: 미리 가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저렴하겠죠.
2: 그렇죠.
1: 네.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더라고요.
0: 맞아요.
1: 연령대도 좀 높으시니까.
2: 맞아요.
1: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그쵸. 좋을 것 같아요. 5791님이 아내가 3년 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는데요.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유병자 보험만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건강체 보험으로는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허리디스크하고 암보험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0: 아니, 상관이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 상품이 이제 가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는 상간 유무를 따져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지혈이라든가 고혈압하고 암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일반체 굳이 간편이라든가 뭐 이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고 일반 건강보험을 가입이 가능한데 대신에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 뭐 유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장, 위 뭐 이런 부분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약간 치료를 받는 이력이 있고 계속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간편보험이라든가 뭐 실질적으로 이제 부위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간편보험을 활용하고 지금 청취자님처럼 허리 디스크인데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은 일반 암보험이 지금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좀 연관성을 보시고
0: 네,
1: 그다음에
0: 맞습니다.
1: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네요. 1998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10년 앓은 치질이 심해져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치질 수술도 수술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수술이지 않나요? 치질 수술도 아닌가요?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행입니다.
2: 네, KCD 코드라고 해서 2006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 특약을 일반적으로 보장이 되긴 하는데요. 수술 분류 코드에서 1호종으로 나눠지는데 그 치액 절제술은 그 하위에 들어가서 금액은 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급여로 또 포괄 그 수까지 밖으로 나오는 좀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급 병실 차액이라든지 무통 주사, 그다음에 자동 봉합기, 수술 전 초음파 항문 내압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붙으면 입원까지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비급여 치료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실손 관점에서는 2세대 이후로는 급여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한데요. 1세대는 이 부분이 면책이에요.
1: 아, 그러면 네. 이분이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봐야겠는데 1세대인지 2세대인지.
2: 그렇죠. 그래서 그 1세대는 보상이 좀 어렵습니다.
1: 네. 이거 한번 잘 참고하셔서 내가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0: 네.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보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대비 보장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면 꼭 보험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김성일 팀장님.
2: 저는 갱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의 보험의 50% 이상이 갱신형이었잖아요.
1: 너무 안타까웠죠.
2: 네. 그래서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요. 보험료가 나중에 비싸질 수 있으니까 꼭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모처럼 만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나누시면서 뭐 그동안 못한 이야기 실컷 나누시고요. 오가는 길은 안전하게 마음은 넉넉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박효신의 그것만이 내 세상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날게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오전 4시대부터 귀성길 정체가 시작된 고속도로에는 여전히 길게 밀리는 곳이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낮 12시 때가 가장 혼잡할 걸로 예상했는데요. 오후 2시를 향해 가는 지금 전반적으로 정체 길이가 1시간 전보다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총 80km 넘는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 특히 동탄분기점에서 남사까지 11km, 북천안에서 옥산분기점 분기점까지는 27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이후 주감휴게소에서 비룡분기점과 옥천에서 금강까지 각각 20km 내외로 정체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 습도는 4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가자.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일구입니다. 우리끼리라도 기분 내보자면서 가족끼리 소소하게 전 부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간만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느긋하게 늦은 점심 먹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짧은 연휴지만 알차게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설렘 가득 안고 고향으로 향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일제히 귀향길에 오르던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추석 풍경 저마다 다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추석을 맞이하는 마음만은 다 똑같을 겁니다. 1년 365일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 있죠.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나누는 날. 1년 중에 가장 넉넉하고 너그러운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어떤 모습이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더없이 넉넉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 24일 목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이동원 박인수가 부릅니다. 향수.

0: 고되고 부담되고 성가시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다려지는 때가 바로 명절이죠. 여러분 그리운 그곳으로 출발들 하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유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허리케인 라디오의 광고 듣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좋은 음악 꼭 알아요.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추석 특집 최일 고요리케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레전드들의 인생곡 10곡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허리케인 가요 톱10.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여성 가수 이은하 씨 편입니다.

0: 허리케인 나만의 가요 톱10. 다양한 셀럽들을 초대해서 엄선된 10곡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나만의 가요 톱10. 오늘은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진짜 가요계 레전드 나왔습니다. 방송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분인데요. 멀리 기적이 은혜 빠밤 빠밤 가수 이은하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은하예요.
0: 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 한 예. 2년 전인가 뭐 그때 출연해 주시고 정말 오랜만에
1: 아 2년밖에 안 됐나요? 저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0: 여보세요. 허리케인 가요톱10 시작해 볼게요.
1: 예.
0: 10곡은 이제 이은하 씨가 인생곡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신 곡이고
1: 네.
0: 그렇죠? 예.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가는데 왜 이 인생곡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그 네. 이유도 좀 청취자 여러분께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0: 자, 그러면 자, 이은하 씨의 허리케인 나만의 가요 톱10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생곡 뭘로 하셨어요?
1: 아, 김은국 씨의 호랑나비.
0: 야, 정말 허를 찌르는 선곡인데. 예. 호랑나비.
1: 네.
0: 알았어.
1: 네.
0: 아, 어떻게 첫 번째 곡을 했어요?
1: 사실 부르면 굉장히 신이 나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생각하면 사실 김은국 씨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가수가 불렀으면 이 곡은 절대 히트가 될 수 없는 곡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도 하고
0: 네.
1: 그래서 저는 김은국 씨 하면은 이 곡으로 이렇게 정말 당신 얼굴이 알려졌었고
0: 네.
1: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말 뒤집을 수 있는 그 호랑나비는
0: 예.
1: 정말 멋진 호랑나비라 그러니까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노래예요.
0: 아, 기분이 좋다.
1: 예. 네. 그러니까는 우울할 때 이렇게 듣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예. 일단 노래가 노래도 재밌는데 김은국 씨 모습까지 떠올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런 곡은 사실 드물거든요.
0: 예.
1: 예. 그래서 저는 이 곡을 들으면은 듣거나 어디 가서 노래 불러도 되게 편하게 그냥 막 불러도 좋고 네. 창피하지도 않고 정말 신나는 노래고 그래서 전 좋아합니다.
0: 이은하 씨 말이 맞는 게 원래 네. 이 다른 가수가 불러서 이 잘 안 된 노래인데 김웅국 씨가
1: 아 원래 다른 가수가 불렀었나요?
0: 네, 김웅 씨가 아, 히트를
1: 그쵸.
0: 시킨 거거든요.
1: 네.
0: 그 논개불은 이동기 가수가 먼저
1: 아, 진짜?
0: 불렀었대요.
1: 그랬구나.
0: 몸받쳐서 했던 그 논개. 예.
1: 그 사연까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정말 오히려 작곡가 그 이혜민 씨가
0: 네.
1: 고맙다고 해야 될 부분 같아요.
0: 네,
1: 이 저기
0: 그렇죠.
1: 김은국 씨한테. 예.
0: 예. 김은국 씨하고는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1: 예전에 같이 80년 전에, 그러니까 79년도쯤부터. 78, 79년도에 제 밤차 뭐 이렇게 있다 할 때
0: 네.
1: 같은 프로덕션에 있었어요.
0: 아,
1: 그랬는데, 그랬는데
0: 예.
1: 제가 80년도 리사이트를 하느라고 지방순회 공연을 하는데 그 전에 79년도에 이분이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이제 그룹상

0: 강원도 원래 출신이니까 이제 뭐 준비하시다가 근데 느닷없이 포항에서 나타난 거예요. 군복을 입고.
1: 오, 해병대?
0: 그렇죠.
1: 예, 군대를 갔군요, 그러니까.
0: 그래서 이제 저 리사이틀 하는데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왜 남자들이 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이도 좀 속이고 네.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포항 가서 네, 만났죠.
1: 김웅 씨가 59년생이잖아.
0: 네네, 네. 그러니까요.
1: 그때 포항에서 해병대 마크 달고 나가가지고 네, 이은하 씨한테 네, 뭐라고 네. 그러면서 들이댔어요?
0: 아니요, 이제 아니 들이댄 게
1: 아니 아니니까 김웅국 씨 말로 뭐라고 네네네. 인사를
0: 아니 그냥 반갑게 왔죠. 아. 예, 같은 식구였었으니까.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은하 씨 첫 번째 인생곡입니다. 김웅국 아싸 호랑나비.

0: 예. 김은국 씨 허락나비. 참 언제 들어도 참 유쾌한 노래예요, 정말로. 네. 예.
1: 그러니까 기분이 언제 타가도요. 이 노래 들으면 정말 머릿속에 그러니까 눈에 그냥 그려지잖아요.
0: 맞아요. 그 슬랩스틱이라고 그러죠, 또 김은국 씨. 네. 노래하다 말로
1: 정말.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이렇게 그렇게 웃음을 주기 쉽지 않아요.
0: 맞습니다. 네.
1: 코미디도 예. 이렇게, 이렇게 웃음을 줄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0: 웬만한 개그맨보다 더 재밌잖아요, 김은국 씨가. 아,
1: 노래 자체가 그래요. 일단은 예. 근데 그거를 너무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0: 자, 이 인생곡 10곡 중에 한 곡 듣는데 시간을 여기까지 하려 했습니다. 아. 두 번째 곡도 간단간단하게 가야지 10곡을 아, 다 소화해 줄 것 같아요. 자, 이은하 씨의 나만의 가요 톱10 두 번째 곡 어떤 곡입니까?
1: 아, 난 알아요.
0: 오, 서태지. 난 알아요.
1: 네네, 오. 맞습니다. 서태지의 저기 서태지 와이들. 네. 네, 난 알아요가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0: 92년에 이제 발

0: 발표됐던
1: 그 제가 탈출이라는 앨범을 냈었는데 예. 가수가 왜 노래 따라간다고 저는 그냥 그 탈출로 그냥 바깥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냥
0: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1: 나왔었어요.
0: 이은하 씨의 예. 탈출이라는 그러니까 음악이 나왔고 네네.
1: 그랬는데 이제 서태지 씨가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노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그냥 좋은 실력으로 끝났고 근데 그때서부터 정말 서태지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열풍도 대단한 열풍이었잖아요.
0: 그럼요.
1: 가요계에 정말 획을 예. 긁을 수 있는 그런 역사였고 예.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장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랩도 아니고 예. 락도 아니면서 하여튼 저는 그래서 서태지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획기적이었고 야 이렇게도 노래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별별 장르를 다 해봤는데 이런 장르를 예. 본 적이 없어요.
0: 역시 정말. 최성수 씨하고 비슷한 견해를 네네네. 갖고 계신 거예요.
1: 맞습니다.
0: 이은하 씨 노래 중에는 랩으로 된 노래는
1: 없습니다. 아. 랩까지 못해. 제가 재즈까지.
0: 이거 랩 아니에요?
1: 아닙니다.
0: 아닙니까?
1: 재즈까지는 해봤는데 네. 네, 그거는 못했어요. 알았어요. 랩까지는.
0: 자 네. 그러면 허리케인 가이톱텐 가수 이은하 씨의 두 번째 인생곡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이제 세 번째 인생곡 어떤 걸로 추천을 해주실래요?
2: 아, 참 제 거예요.
1: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김범용 씨는 자기 노래 세 곡이나 했는데요, 뭐. 아. 네,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곡? 멀리 밤차?
2: 아니요, 당신께만이라는 곡.
1: 당신께만으로.
2: 네, 저 이 곡이 저는
1: 그 많은 이은하 씨 노래 중에 이 곡을 선곡하신 게 정말 궁금해요.
2: 아, 저는 이 곡에 대한 그 애정이나 감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처음 데뷔할 때 워낙 저희 아버지한테 트로트를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 시켜주셨고
1: 예.
2: 제가 이제 이게 굴린다고 그러잖아요.
1: 예.
2: 그거를 구성지에 못한다고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트로트 하면은 약간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지 않았던 곡이었는데
1: 네.
2: 아마 40여 년 동안 이렇게 팬들이 좋아해 준 곡이 이 곡이에요.
1: 예.
2: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은 정말 가수로서 제가 너무 감각이 없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다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린다는 예. 의미에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1: 근데 오늘 이 가요톱텐 이은하 씨 가요톱텐이 김은국 씨도 이 노래 이은하 당신께만
2: 네.
1: 가요톱텐으로 선고했었거든요. 한 달 전에.
2: 아 그랬어요?
1: 아이고 정말이에요. 예.
2: 네. 근데 제가 감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예. 네.
1: 뭐를 생각을 못했어요?
2: 이 노래, 그러니까 당신께만이 예. 히트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다는.
1: 근데 이 노래가 네. 다시 유튜브에서 요즘 역주행한다면서요?
2: 네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가수로서 감각이 이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1: 무슨 말씀이세요?
2: 죄송해서 다시 편곡해가지고, 예, 만들었습니다.
1: 그나저나 리듬감이 참 좋은 노래인데.
2: 네.
1: 편곡은 혹시 어떤 분이 했는지.
2: 이 편곡 저기 그 밤차 작곡해주셨던, 아니 저 편곡하셨던 데블스 김명기 오빠가 하셨어요.
1: 데블스?
2: 네. 오,
1: 악마들?
2: 네네.
1: 김명기님.
2: 김명길.
1: 김명길.
2: 예,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1: 예.
2: 밤차, 겨울장미, 뭐 하여튼.
1: 겨울장미.
2: 제 노래, 예. 그룹 사운드, 그러니까 제가 그룹 사운드를 처음에는 안 했는데, 원래 이제 같은 회사에 있었고, 그래서
1: 예.
2: 이제 그룹 사운드 라는 이제 저한테 팝송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던 오라버니고
1: 네.
2: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편곡 감각이 되게 좋으셨어요. 음악성이. 네.
1: 김명길님 이 머리와 손에서 이 멋진 노래가 재탄생이 된 거고.
2: 네네네.
1: 자 그러면
2: 네.
1: 이은하 씨의 세 번째 인생곡입니다. 이은하의 당신께만 듣겠습니다.

0: 예, 이은하의 당신께만 세 번째 예. 인생곡인데. 예. 뭐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네. 이 보면 베이스가 독특하죠. 이 악기 구성에서.
1: 맞습니다. 이제 그 베이스 소리하고 그다음에 왜 그 저희도 이제 브라스라고 그러는데 왜 그 나팔,
0: 예,
1: 트럼본, 색소폰 이렇게 예. 이제 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이제 캄보 밴드 보통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예.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특이었죠.
0: 김은국 씨도 이 노래를 선곡하면서 리듬감이 와, 아주 독특한 노래다.
1: 네.
0: 그 김은국 씨도 그 밴드 뭐 네네. 오대장성이라고 그랬나 옛날에 밴드.
1: 예. 그러니까
0: 그
1: 그런 원래
0: 그 드러머 있잖아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그러면서 이 노래가 아주 리듬감이 독특하다. 짜라닥딱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1: 예. 네네 근데 맞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0: 허리케인 가요 톱10 가수 이은하 씨가 고른 인생곡 10곡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3곡까지 이제 들어봤어요. 세 번째 곡까지.
1: 네. 네.
0: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추천해 주신 10곡 중에 지금부터 5곡은
1: 네.
0: 4, 5, 6, 7, 8 5곡은 저희가 메들리로 편집을 해놨습니다.
1: 예, 예, 예, 예.
0: 이거 다 들을 네. 수는 없어요.
1: 네네.
0: 근데 이제 다 들으시고
1: 네.
0: 이 선곡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한 곡은 네. 끝까지 들어보는 걸로 와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음악 주세요.

0: 김민아 씨의 네 번째 인생곡입니다. 나우나 머나먼 고향입니다. 선곡 이유 어떤 거죠?
1: 저 이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선배님.
0: 나훈아 씨를 뵌 적이 없다고요?
1: 50년 활동하는 분이세요.
0: 정말로요?
1: 못 본 분이 딱 두 분 있는데.
0: 아니 그래도 무슨 KBS 열린 음악회 뭐 이런데 그런데도 겹치지 않았어요?
1: 이 선배님은 뵌 적이 없습니다.
0: 어쨌든 그래서요.
1: 근데 저는 이 곡, 그러니까 이 선배님은 저의 로망이에요. 어찌됐든 작곡도 하시고. 그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하셔서 본받고 싶은 선배님 중에 한 분.
0: 아, 롤모델이다. 네네. 가수 인생의 롤모델로.
1: 네네.
0: 나훈아 씨.
1: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생각나는 곡이 뭐 고향역도 있고 뭐 눈물의 씨앗도 있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도 있는데 이 노래가 가장 저한테는 가슴에 그냥 와 닿았었던 것 같아요.
0: 저는 뭐 어렸을 때 나훈아 씨 노래하면 코스모스
1: 고향역
0: 피어 있는.
1: 그러게요.
0: 예. 자, 알겠습니다.

0: 서영은의 네. 혼자가 아닌 나. 의외 선곡인데 선정 이유는요?
1: 저는 이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 오히려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제 노래 아니고 이 노래를 칼라링으로 넣고 다녔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힘이 되는 노래가 돼서, 그러니까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0: 가사가 마음에 드셔서 그러신가 봐.
1: 네, 그래서 그 서영은 씨 자체가 목소리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목소리가 제 기분의 감정에 따라서 들려 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가수고 노래도 저는 이 노래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저도 공감해요.
1: 지금도 소름 끼쳐요. 지금 소름 돋는 거 봐. 근데 예. 저는 진짜 슬플 때 이 노래 들었을 때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러니까 가수분들이 가수들이 말이죠. 대중한테 네. 주는 힘이 바로 그런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빨리 이은하 씨 건강 옛날처럼 회복해서
1: 네.
0: 내년엔 정말 팬들한테 멋진 모습 보여주길 예. 바랍니다. 예.

0: 여섯 번째 인생 곡 이은하의 밤차입니다. 왜 이렇게 끌창을 하세요?
1: 아니요, 그러니까 해주시면서. 쑥스러워서요.
0: 뭐가 쑥스러워? 근데 사실 명곡인데.
1: 이 노래는 저를 전 사실 춤을 못 추거든요. 근데 찔르기 조그만 걸로 무산 없이 어느 기자분이 사실은 네. 디스코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디스코의 여왕으로 제가 등극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맹세했고 저는 지금껏 정말 저는 춤을 못 춰요.
0: 정말입니까?
1: 정말 못 춥니다. 그래서 저는 찔르기만 이렇게 손짓만 하는 것뿐이지 정말.
0: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이트클럽을 간다거나 성인들도 이런 거 많이 따라했고 찌르기 하늘 찌르기.
1: 그때 운이 따라줬었나 봐요.
0: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도 뭐 네. 이런 거 많이 찌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병욱 기자님이신가? 서병익 네. 기자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 문화가 잘 안 들어와 있을 무렵인데 그 해에 존 트라볼타의 세러데이 나잇 피버라는 네. 곡이 그 이제 디스코에
0: 붙어요. 그렇죠. 세러데이 나잇 피버.
1: 그게 포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V자로.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승리의 V자로 이렇게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춘 게 아니라.
0: 그게 아 그래서 이걸 시작했구나.
1: 그랬는데 그 서병 기자님이 그걸 보고 아 제가 이은하가 디스코 그거를 존 트라볼타 영화를 봤나 보다라고 생각을 좀 보지도 않았고.
0: 포스터만 봤을 뿐인데.
1: 아니 포스터도 못 봤죠 저는.
0: 그 이미지는 존 트라볼타가
1: 아니 그냥 그 저는 그분은 이제 디스코의 춤을 춘 거고 저는 네. 승리의 V자로 네. 그냥 이런 네. 것뿐이었어요.
0: 아니 그러니까 포스터에서 존 트라볼타의 그 이미지를 보신 거라면
1: 본 적이 없죠.
0: 그 어디서 봤어요 그
1: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 그 기자분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0: 아 기자가. 네. 네.
1: 그러니까 저는
0: 아 이게 그렇게 정말 된 거예요?
1: 오히려 매스컴이 저를 이 저기 떼세요로 만들어주셨어요.
0: 그러니까 존 트라볼타 따라한 것도 아닌데
1: 모르죠 그때는.
0: 기자가 네. 그렇게 만들었다?
1: 예전에 왜 AFKN에서 왜 솔트레인 이것만 들어올 때니까는 그때는 들어오지도 않았었어요.
0: 아 네. 그렇구나.
1: 77년도면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 그 다양하게 들으시겠지만
0: 지금 이 얘기는 지금 그 이 얘기는요 네. 존 트라볼타 따라한 게 아니다.
1: 네.
0: 이거는 그 뉴스감이다. 듣고 계신 기자분들 있으면 연예부 기자 있으시면 기사 좀 한번 써주세요.
1: 어떻게래 제가 지금 댄싱 퀸이 됐는데 사실은 춤을 정말 못 춥니다.
0: 네, 알겠습니다.

0: 이예나 씨의 7번째 인생곡 조정현입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이별 노래잖아요. 이 선정하신 네. 이유는요?
1: 사실 제 노래도 다 이별하는 노래가 대부분인데 이 노래 나왔을 즈음이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80몇 년도가요? 7년도? 86년?
0: 86년?
1: 86년, 87년 요 정도 될 86년 거예요.
0: 86년 아시안게임.
1: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마 그때 제가 아마 첫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예. 안 이루어지면서 그 이 노래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못다 이룬 사랑의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정희 씨 노래가 참 많이 와닿았던
0: 것 같아요. 가수 이예나 씨 인생의 어떤 변곡점에
1: 네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저는 사춘기가 오고 네. 처음 이제 그 알았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0: 그분은 연락 요즘 돼요?
1: 어디서 잘 살고 있겠죠 뭐.
0: 알았습니다.

여덟 번째 유나 씨 인생곡인데 김추자님은 먼 곳인데요. 이 노래는 선정이 형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만 아... 이 님은 먼 곳에는 우리나라 네. 여자 가수 중에

0: 선배님을 제가 실물을 본 적이 없어요.
1: 아, 그랬습니까?
0: 네.
1: 의외네.
0: 그래서 오히려 방송하시고 나서 한번 재기하시느라고 나오셨고, 그 다음에 또 보려고 그랬는데, 뵐 기회가 어떻게, 제가 좀, 애가 무능한가 봐요. 그래서 이분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정말.
1: 김추자 씨야, 뭐 지금은 활동 거의 이제 안 하시는 네. 상태니까. 김추자 씨가 그 신중현 사단이잖아요. 신중현 씨하고 작업할 기회는 없었어요?
0: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매니저나 이제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그 선생님하고는 뵐 수가 없었고.
1: 네.
0: 예.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이분 그러니까 노래 들으면요, 꿈이에요. 근데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완전히 딱 접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뵐 기회도 없고, 그냥 꿈에 저의 로망이죠.
1: 그러니까 네. 이은하 씨 어릴 때부터 롤모델 맞죠. 가수 선배. 예.
0: 네네.
1: 그래서 여덟 번째 곡으로.
0: 맞습니다.
1: 골랐습니다.
0: 예.

0: 네, 이은하 씨의 인생곡.
1: 진짜 매력 있죠?
0: 네. 어, 좋죠.
1: 네, 예. 전 이분 목소리 자체가 아낀 것 같아요. 예.
0: 한번 잠깐 한 수술 한번 해봐요. 김추자님은 먼 곳에.
1: 뭐 따라 놓 님은 먼 곳에. 그런데 예. 톤 자체가 좀 틀려요. 근데 매력 있어요.
0: 알겠습니다.
1: 아니 따라 할 수는 감히. 그러니까 제가 외국 가수 중에 그러니까 로버타 플렉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Killing Me Softly With This Song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절대 안 따라하는 가수가 그 목소.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수 중에 보면은 그 목소리는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불러요. 너무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안 불러요.
0: 마찬가지로 예.
1: 정말 존경합니다.
0: 따라할 예, 수가
1: 예.
0: 없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부를 수 있어도 그분의 매력을 당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좀 겸손하신 것 같아요.
1: 아니 아니요. 진짜
0: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예. 다섯 곡을 메들리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1: 네.
0: 이렇게 하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수분한테
1: 네.
0: 어떤 곡을 듣고 싶으세요 끝까지 메들리 네. 다섯 곡 중에 저희가 네. 항상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네. 오늘은 안 되겠어요. 제가 그냥 사회자 직권으로 예. 그냥 제가 고를게요.
1: 아 그러실래요? 네.
0: 다섯 개 메들리 중에 제가 네. 이 노래를 가장 듣고 싶어요. 이은하의 밤차.
1: 아이고,
0: 빨리 기적이 오네. 빠밤 빠밤. 자 오랜만에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1: 예.

0: 네. 참 밤차 오랜만에 들어봐. 이 노래가 근데 몇 년도 노래입니까?
1: 77년 예.
0: 아 그렇게 오래됐구나.
1: 77년 한 5월 정도 되겠네요.
0: 예. 77년이면 3, 4월. 저가 고등학교 학생일 때인데.
1: 네, 아. 저도 17살 때입니다. 예,
0: 예 그렇군요. 저보다는 어리시잖아요.
2: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이제 아홉 번째 곡. 자,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2: 아, 요번에 들으실 곡은요. 패티 선배님,
1: 네.
2: 패티 킴 선배님의 서울의 모정.
1: 선곡 이유는요?
2: 이 곡은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 미국 공연을 갔더니 지금은 저 상황하고 틀렸어요. 그래서 늘 피날에는 이 노래를 꼭 불렀고, 서울의 창가나 뭐 서울의 모정 이 노래를 부르면 막그 어르신들이 이제 한국을 가고 싶은데 티켓값이 없어서 못 오셨던 그 시절에요.
1: LA나 이런 데서 공연을 할 때.
2: 네네네. 그래서 막 너무
1: 조포들이 막 울었다.
2: 우시고 그랬던 기억에.
1: 마지막 곡으로 하면은 패티김 선생님께서. 키로기 씨하고 작업해 보신 건 있나요?
2: 선생님하고 작업한 적은 없고요. 이제 패티 선배님이 저를 이뻐해 주셨죠. 패티 김 선배님이. 그래서 아직도 된 사람 처음 나왔을 때도 내 뒤를 이을 아이다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 주셨고, 그래서 저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도 의상도 저한테 몇벌 주셨었고, 불러서 뭐 호텔에서 에치호텔에서 밥도 사주시면서, 내가 입는 옷인데 너 나랑 체격이 비슷하니까 너 입어라 그러면서 주시기도 했었고.
1: 믿고 보는 후배 이은하였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홉 번째 이은하 씨 인생곡입니다. 패티김 서울의 모정 듣고 옵니다.

0: 네, 패티김의 서울의 모종. 랄랄랄랄랄랄랄랄라.
1: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러면서 되게 빨라져요. 막 템포도 빨라지고.
0: 이은하 씨가 저는
1: 신나죠.
0: 60만 마일리지 세대는 익숙한데 요즘 뭐 20만 30만 마일리지 MG 세대들은 아마 이 네. 노래 모를 걸.
1: 전혀 모르실 거예요.
0: 하여튼.
1: 아니 저도 기억 못 하는데요. 뭐 MG 세대.
0: 자, 덕분에 잘 들었고. 자, 이제 네. 대망의 열 번째
1: 네.
0: 이은하의 인생 열 곡 마지막 열 번째 곡 궁금합니다. 뭐예요?
1: 제 아픈 그 배 아프지 않고 낳은 제 아픈 손가락 같은 제 자식입니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0: 이은하의 불후의 명곡. 이 노래를 가장 이은하 노래 중에 이은하 씨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죠. 왜냐하면은요 이게 또 수입하고 연결이.
0: 수입하고 직결이지.
1: 이게 작사를 제가 하고
0: 아~
1: 작곡을 우리 고 장덕 씨가 해주셨어요.
0: 아, 그럼.
1: 제 친구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픔까지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그대 왜 나를 떠나가게 했나요 그러잖아요. 미소를 띄우면서 보내는 그 헤어짐에 가사를 이게 제목을 먼저 써놓고 제가 미소를 띄며 나를 보는 그 모습처럼을 저는 제 제목을 먼저 써놓고 가사를 쓰거든요.
0: 예.
1: 아리송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썼는데 그 이제 가사를 이제 저는 제목을 먼저 정하고 이렇게 살을 입혀요.
0: 아리송에도
1: 예 그랬었어요.
0: 이은하 작사입니까?
1: 네네. 좀 아리송하죠?
0: 영감님이 자주 내려오셨구나. 예?
1: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작곡은 못 해봐가지고 원래는 이제 작년부터 곡도 좀 한번 써봐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아파서 못했는데 마무리해야죠. 이제 겨울방학 숙제로
0: 예.
1: 해 바뀌면서 하여튼 뭐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고 있으면서요. 그치. 열심히 준비해서
0: 미소를 띄우며 네.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1: 네.
0: 요거를 먼저 제목으로 딱 야. 그 제목을 딱 떠올린다는 게 그게 참 대단한 영감인데.
1: 아,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덕 씨랑 둘이 친구였으니까 살아있어도 사실 저랑 독합장이에요. 그래서
0: 네.
1: 이제 둘이 이제 저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힘들 때 이제 또 여자 가수고 친구니까는 저희 아버지가 허락을 한 거죠. 만나는 사람을 굉장히 완전히 뭐 거의 막 그 제안을 두셨으니까 그래서 네. 둘이 홀짝홀짝 소주 마시다가 이제 뭐 제목 낀 거를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제 김창완 오빠 왜 그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보다 더 길게 만들어 볼까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한자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제목 만들어 놓고는 이제 가사를 뭐 이렇게 읊조려서 제가 이제 끄적끄적 했더니
0: 예.
1: 어 이거야 가사 이거 노래 붙여보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들어서 그때 이제 앨범을 같이 작업을 한 거죠.
0: 예. 그러니까 소주 한잔 친구인 장덕 씨하고
1: 네.
0: 둘이 이제 한잔 하시다가
1: 네네네네.
0: 같이 의기투합이 돼서 노래까지
1: 네.
0: 만들게 됐군요.
1: 네. 네.
0: 뭐
1: 네.
0: 저작권료는 뭐 짭짤하게 들어오겠네요. 이
1: 한 달에 있어서. 뭐 얼마씩 그냥 뭐 네. 그냥 차분히 들어옵니다.
0: 저도 그 인생 모임이 작사자거든요.
1: 와우.
0: 이번 네. 달에도 3천 원 들어왔거든요. 죄송합니다.
1: 아니요. 멋지죠.
0: 자, 이렇게 그러면 허리케인 라디오 가요 톱10 방송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이은하 씨 이렇게 라디오에 방송에서 모셔서 귀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1: 진짜 허리케인처럼 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휙 지나간 것 같아.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제가 23kg는 뺐는데요. 앞으로 10kg만 더 빼면 됩니다. 더 이뻐져가지고 더 날씬해지고 더 건강해져서 여러분께 정말 그냥 이은하가 살아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
0: 네, 네.
1: 돈벼락 맞으세요.
0: 아유 좋습니다. 라이브 초대석에
1: 예.
0: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1: 목소리 멀쩡합니다. 네 올게요.
0: 고맙습니다. 이은하 씨.
1: 네, 돈 많이 받으세요.
0: 예,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자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7: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이 추석 연휴의 첫날이지만 귀성정체는 어제 오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미 많은 차량들이 도심을 빠져나갔고 서울 시내 도로 1시간 전에 비해서 정체 길이는 조금 더 줄면서 일부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가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강남순환로 수서 방면으로는 관악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또 한국도로공사에 따르 오늘 전국적으로 616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가장 길게 밀리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오후 12시 이후로 정체 길이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 습도는 5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피터를 씹어먹는 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1: 아, 이 전주만 들어도 이 노래 알죠? Just the night I needed you most. 랜디 베노모가 온 곡인데요. 이 노래를 지금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가수 추가열 씨입니다. 네. 추가열 씨가 부르는 Just When I Need You Most 듣고

0: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과일도 채소도 곡식도 풍성해지는 시기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풍요로운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누군가의 땀과 수고도 함께 생각해야겠죠. 오늘도 좋은 음악과 사람 사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쇼. 그리고 풍요로운 계절에도 통장은 여전히 10년 가뭄처럼 적적 갈라지는 흉년인 남자 황강욱의 이종황 선생입니다.

0: 음수사원. 마실 물수. 생각사. 근원원. 그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마주하는 오늘, 우리가 그 먹는 밥 한 끼 뒤에 농부들의 땀과 노고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사는 안 지어도 밥은 누구보다 아주 그냥 풍성하게 먹는 남자, 개털 인생 황당 이종원입니다.
1: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2: 하나 더 남았어.
1: 남았습니까?
0: 오늘도 겸손하겠습니다.
1: 달팽이? 달팽이.
0: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1: 네. 메가더 장군은요?
0: 메가더 장군도 움직이지 않는다.
1: 메가더 장군이 인천 자유공원에서 꽤 더우셨을 것 같아요.
0: 올여름 또 무난히 덥지 않았었겠습니까?
1: 네, 선생님. 저 밥을 풍성하게 드신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0: 예.
1: 밥은 그 순정이 탄수화물 덩어리라요. 너무 많이 드시면 당뇨 걸려요.
0: 머리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밥만 풍성합니다.
1: 음수사원. 야, 야, 야,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근데, 예? 물 마실 때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 왜 근원을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
0: 그러니까, 뭐, 이 밥을 함께 농부들의 땀, 원고대로 해.
1: 그러면,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0: 사실 뭐, 저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백중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시간이니까, 시작부터 좀 좋게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이게 누가 한 말이냐고요?
0: 그러니까 우리 최일구 씨가 좀 아실 것 같은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 와, 이 음수사원은요, 중국 남북조 시대 시인이자 문장가인 유신이 쓴 시, 징주곡에 나오는 말인데요. 음수사원 굴정지. 물을 마실 때는 우물 판 사람의 노고에 감사한다.
0: 아, 네,
1: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0: 물을 마실 때는 우물을 판 사람의 노고.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 마실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0: 서울시를 생각해야겠습니까?
1: 네, 서울시도 생각해야 되겠고, 청평댐 그 관리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0: 네, 서울시. 그렇죠? 네, 서울시 여러분 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아무튼 우리 최일구 씨는 참 이렇게 아는 게 많은 거 보면 그래서 머리가 아주 무척 큰가 봅니다.
1: 그 선생님도 물 마실 때 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0: 저도 가끔은 뭐 이 물값은 누가 낼까? 뭐 그런 고민을 하고는 합니다.
1: 누가 내요?
0: 모르겠습니다. 뭐 계좌이체가 돼서 누가 내주는지. 예.
1: 누가 내기 누가 내 우리가 내는 거죠, 선생님.
0: 너 네. 오늘 왜 이렇게 애드립이 많어?
1: 아이고, 역시 현실적인 철학자십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생님.
0: 예.
1: 컨트리 음악의 전설 달리 파튼, 이분이 우리 곁을 떠났어요. 80세를 일기로 떠나셨는데, 아, 그녀는 평생 음악으로 전세계 팬들한테 기쁨도 주고 수많은 사람한테 희망을 전했던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허리 디스크쇼에서 그녀가 남긴 음악을 두 곡을 좀 차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두 곡을 잇따라 듣는 거예요? 아니면 차례대로 듣는 거예요?
0: 차례대로 들을까 합니다.
1: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곡이에요?
0: 근데 이걸 달리 파튼이라고 해주셨는데 저 때는 돌리 파튼으로 읽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 저희 때는 달리라고 읽었거든요.
0: 저는 이제 돌리인데.
1: 네.
0: 아, 달리나 돌리나.
1: 저 선생님. 네. 선생님. 그 써 있는 대로 하세요. 괜히 애드립 하지 마시고.
0: 너부터 시작했잖아. 1980년에 발표된 돌리 파튼의 아주 대표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동명의 영화 9 to 5의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매일 반복되는 직장인의 고단한 삶을 유쾌하게 풀어낸 그런 노래입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이 타자기 소리를 연상시키는 아주 경쾌한 리듬과 달리 파튼의 특유의 밝고 시원한 보컬이 아주 인상적인 곡입니다. 그 일은 좀 힘들어도 음악만큼은 신나게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0: 파인트5 돌파트 노래. 이게 전 세계 직장인들의 애환을 노래로 바꿔버린 명곡 아닙니까, 선생님?
1: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생각하면은 9시에 출근해서 그 5시에 퇴근하는 그런 분들. 네. 참, 그분들이 아주 참 제일 부럽습니다.
0: 그렇죠. 선생님은 평생을 프리랜서로 살아오셨으니까.
1: 아니요. 저는 뭐, 이제 일어나도 뭐 갈 데도 없고. 네. 뭐, 좀 뻘쭘하지 않습니까?
0: 그 누워 계십니까? 하루 종일 그러면?
1: 가끔 휠체어 타고 나갔다 왔다 합니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0: 네, 4723님께서 문자를 보냈네요. 돌리 파튼이 나왔던 9 to 5. 이 영화 저 어릴 때 보고 와서, 와, 미국 사람들은 5시에 퇴근하는구나. 일찍도 하네. 그랬었거든요.
1: 아, 예전 노래 아닙니까? 그쵸? 네.
0: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1: 네.
0: 우리는 9 to 5라는 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할까 말까 하는 거고. 아직도 우리는 9 to 6 아닙니까, 지금? 예? 네? 그 얘기라는 거예요.
1: 저는 안 다녀봐서 모른다고, 이 녀석아.
0: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6502님. 하도 졸려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우나인데요. 아무래도 여름이라 손님이 드문드문합니다. 손님이 좀 거시기 하니까 라디오를 좀 크게 하고 졸음을 쫓고 있습니다. 참 재밌네요. 허리케인 라디오의 허리디스크쇼. 네.
1: 아, 진짜 그 사우나 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0: 그러신 것 같죠?
1: 아, 그 사우나 가본 지가 참 오래돼가지고 요즘에 최고 씨 그 사우나가 들어갈 때 얼마씩 합니까, 그게?
0: 글쎄요, 때 안 미세요?
1: 그걸 왜 밀어?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는 게. 저기, 우리 6502님, 혹시 마음에 여유가 되신다면.
0: 사우나 티켓?
1: 한 3회 것만 줘봐요.
0: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
1: 재밌대잖아.
0: 자, 그러면 다음 곡은 돌리 파튼 노래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1: 자, 사우나 3회 이용권을 위해서 다음 곡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에 발표된 이번엔 듀엣 명곡입니다. 돌리 파튼과 케니 로저스 아시죠?
0: 네.
1: 케니 로저스가 함께 부르면서 아주 그 두 사람의 대표적인 듀엣곡이 됐습니다.
0: 저기요, 선생님. 케니 로저스가 아니고요. 그냥 케니 로저스 하면 돼요.
1: 케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틀리가 빠져가지고.
0: 아, 저런.
1: 제목은 그 아일랜드 인더스트리.
0: 아이슬란드가 아니죠.
1: 뭡니까?
0: 아일랜드죠.
1: 아일랜드니까? 왜 근데
0: 아이슬란드는 묵음이죠, 묵음.
1: 그거 언제 묵음이 됐냐, 그거?
0: 네, 옛날부터 묵음 됐어요.
1: 아일랜드 인더스트림.

0: 번역하면은 흐르는 물 속의 섬들인데요.
1: 그렇지.
0: 세상이 좀 그 아무리 거칠은 물결처럼 흘러가도 서로에게 좀 서로 이렇게 내 손 잡아봐. 이게 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1: 그렇지.
0: 두 사람의 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 그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오늘은 둘리 파튼을 추억하면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1: 네.

0: 케니 로저스와 달리 파튼의 아일랜드 인더스트림. 아주 유명한 노래,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선생님, 이 아일랜드 인더스트림, 이 노래 말이 뭐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도대체? 예?
1: 그러니까 그 세상이 이제 아무리 거친 물결처럼 흘러가도 좀 서로 좀 의지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사랑하면서,
0: 그러니까 섬하고 물하고 서로 사겨라 그런 얘기예요?
1: 여기까지만 해.
0: 아, 할래 그러십니까, 선생님? 저 김처복만이 청취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개털 황당 선생님, 혹시 기업은행 계좌도 갖고 계세요? 네. 여기 시화공단점 기업은행 앞인데, 예. 개털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아주 조금 보태드리려고 그러거든요.
1: 제가 사실
0: 기업은행 계좌 있으면 보태드리죠. 아니,
1: 기업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네. 김처복만이 저거 한번 걸리기만 해, 아무튼. 이분 상습범 같으신데, 저번에도 한번 나 저기 군산 쪽에서 한참 3시간 헤맸잖아, 찾다가. 군물만 떼다가 사라지는 김처복만이에요.
0: 예.
1: 그냥 거기 두고 가라고 좀 제발, 경비한테 맡겨요. 계좌로 뭐 하지 마시고.
0: 자, 이제 저희 같은 얘기도 했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을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문자 번호는 샵0951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시면 허리 디스크 쇼에서 개털 이종황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가 또 TBS가 이게 뭐 출연료도 못 받고 막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네. 아주 힘이 나고 으쌰으쌰 하게 됩니다.
0: 아, 그럼 50원, 100원 문자 받으면 우리한테도 좀 떨어집니까, 선생님?
1: 아, 그거 놔주는 거 아니야? 아, 난 놔주는 줄 알아. 아, 줘주는 게 아니었습니까?
0: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청곡 소개해 주십시오.
1: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5178님의 사연입니다. 50대 가장입니다. 얼마 전 그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아이고.
1: 갑상선암 3기. 아, 그 정말 청청 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 제 아내에게 무심했던 거 아닌가. 막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아내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들려줄 노래를 선곡을 이종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하고 주셨습니다.
0: 듣기만 해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1: 사실 그 힘든 터널을 지나갈 때 가장 큰 힘은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오늘 이 부부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밤이 오고 세상이 어두워져도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투병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지나가고 있는 5178님의 그 부부의 굳건한 사랑을 응원하며 베니킹의 스탠바이 미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네.

0: Stand by me 듣고 왔습니다. 5178님 부부의 굳건한 사랑을 응원하면서 네, 이종학 선생님께서 베니킹의 Stand by me 참 적절한 선곡을 이렇게 적시적재 하십니다. 선생님
1: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뭐, 즉석에서
2: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음악적인 경륜과 네. 뭐 삶의 지식 해박한 뭐 그런 것들이 뭐 다 겹쳐서
0: 그만하시죠.
2: 저의 네. 됐어요. 네.
0: 자, 새싹 문자로 5568번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연히 텔레비전을 틀다가 이주왕의 허리 디스크 쇼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DJ 최일구 앵커님 젊었을 때 향수를 느끼게 해줍니다. 너무 좋은 팝송을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우연히 허리 디스크 쇼를 보셨는데
2: 예.
0: 선생님 칭찬은 안 하고 제 칭찬만 하셨네.
2: 예? 그 DJ 최일구 앵커님 최일구 진행은 내가 했는데 왜 최일구가 저 친구는 제 보조 DJ입니다. 오늘은 보조 DJ니까 아무튼 그래도 5568님께서 오늘 처음 문자를 주셨는데
0: 네.
2: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백중 아닙니까? 백중
0: 예.
2: 여유가 있으시면은 농협으로
0: 아니면 또 농협 계좌입니까?
2: 오늘 백중이 또 농민의 날이고 그러니까 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도대체 선생님 계좌가 몇 개 있어요?
2: 이러다 보면 하나 걸릴 거 아니야.
0: 자 선생님 다음 사연 좀 소개해 주십시오.
2: 다음은 문자 6802님의 사연입니다. 올해 67세의 남성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충격을 받아 큰 마음을 먹고 이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0: 네.
2: 아, 살이 좀 많이 찌셨나 봅니다. 처음에는 그 걷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헬스장에도 다닙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무엇보다 그 몸이 참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좋아졌고 예전보다 훨씬 활력이 막 생겼습니다. 운동할 때 그 들으면서 좀 으쌰으쌰 힘이 나는 그 노래 좀 부탁드립니다.
0: 아, 야, 좋죠. 예. 67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6802님이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어우, 멋집니다.
2: 네. 자, 그러면은 그 오늘은 우리 6802님이 좀 헬스장 러닝머신의 속도를 좀 올려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질주가 넘치는 신디 사운드.
0: 선생님.
2: 예.
0: 제대로 좀 읽으세요.
2: 나 영어만 나오면 좀 디피컬티해.
0: 다시 읽으세요, 다시.
2: 질주감 넘치는 신디사이저 사운드.
0: 예.
2: 운동의 텐션을 한껏 끌어올려줄 80년대 팝의 명곡입니다. 요거 그냥 처음부터 이 드럼이 나오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아하의 Take on me.
0: 아하. 아하하고 하하하고는 어떻게 가족 관계예요, 뭐예요?
2: 어, 그거는 내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2: 아무튼 인생 60, 70에도 얼마든지 새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0: 네. 저기 선생님도 식사하시고 좀 걷고 그러세요? 혈당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2: 야, 그 계속 굶고 있는데 무슨 혈당이야.
0: 노래 듣겠습니다. 아하, 헤이컨.

0: 아하의 Take on Me.
1: 예전에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아주 그 만화를 아주 찍고 나온 그런 남자같이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하.
0: 좀 못 봐가지고요. 잘생겼어요?
1: 아니, 우리 최고구도 모르는 게 있습니까?
0: 아, 모르는 거 많습니다.
1: 녀석, 네. 성공했네요.
0: 자, 노래 듣고 계시다가 6512번 청취자께서 긴 문자를 보냈네요. 허리 디스크쇼가 있어서 목요일이 더더욱 기다려집니다. 두 분의 케미는 최고예요. 아유. 음악 감상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DJ한테 신청해서 팝송을 들으며 친구들과 즐거웠던 그 시절이 아련히 그립습니다. 그랬죠, 선생님?
1: 아유, 저도 예전에 그 DJ박스에서 네. 황당 이종환 DJ 하지 않았습니까?
0: 그랬지요.
1: 막 쪽지들이 막 오고 여자 아가씨들께.
0: 아, 뭐 만나자고 뭐 그런 것도 와요?
1: 그래서 이제 막 펴보면은. 네. 너 언제 돈 갚아?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래. 자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황당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요. 네. 일주일에 한 번만 더 출연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일에 두 번 출연해달라는데요.
1: 얼마나 좋을까요가 아니라 네. 얼마나 줄래요.
0: 이렇게 재미있는 허리케인 방송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페이도 없이 출연료도 안 받고 열정을 다해서 방송하시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참으로 존경합니다. TBS가 하루

0: 많이 했습니다.
1: 아, 공부 무슨 공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0: 미시시피 공부해서 아, 선반과 나왔어요.
1: 야, 거기 유명한데 거기. 야, 정말. 자, 그러면 준비 됐답니다. 스모키의 리빙 넥스트. 미군 미대에서 방해하셨다고 빠블로 그러는데.
0: 네? 그것까진 적지 마.
1: 자, 스모키 리빙 넥스트 투 앨리스 듣고 오겠습니다.
0: 9704님 것도 하나 더 읽어드리죠. 그러면 인터넷
1: 아니 쟤는 뭐 듣겠다고 해놓은 것도 하나 또 소개하라고 그래.
0: 인터넷
1: 9704님 선생님이 소개해주세요. 그러면.
0: 인터넷 불통지역인 군부대 공사 현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황당 선생과 최고 앵커 그 조크가 듣고 싶어서 일손을 놓고 잠시 자동차를 이동하며 잘 듣고 있는 찐팬입니다.
1: 네.
0: 스모키의 어머나 스모키의 노래 아무거나 상관없이 듣고 싶습니다.
1: 예.
0: 6512님이 주셨는데
1: 예.
0: 같은 한 집에 살고 계십니까 두 분? 예. 아이고 잘 됐습니다 아주.
1: 네. 그러면 사연 한 번만 더 소개할게요. 4636님이 선생님 안녕 역대급 더위로 고생 많으셨죠? 오죽하면 야구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을까요? 다가오는 9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 자, 그러면 스모키의 리빙 넥스트 도어 투 앨리스,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스트 호텔 이사부 넬라 판타지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087 청취자께서요, 노래 들으시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심 어린 문자를 보내셨는데, 선생님,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1: 네.
0: TBS 진심 응원합니다. 오랜 시간 무보수로 방송을 지켜주시니 제가 다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TBS의 빠른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1: 아이고 세상에. 네. 2087님 그 너무 그렇게 막 죄송해 하시지 마시고 그냥 농협으로 보내주시면 간단한데 뭐 그렇게 미안하시고 그냥 뭐 몇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0: 아이 선생님 여기서 그러시면 되게 자꾸
1: 아니, 너무 죄송해 하시니까 참 마음이 안쓰러웠어.
0: 아니 선생님 저도 그 계좌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1: 야, 나부터 살자죠. 너는 이 녀석 젊은 녀석이
0: 젊다 저 선생님
1: 2060년 녀석
0: 저도 67입니다 선생님만 90살이 아닌데
1: 귀띠가 자꾸 찍찍거리고
0: 자 이어서 0183님
1: 예.
0: 황당 선생님 열혈 팬이에요.
1: 아, 감사합니다.
0: 저도 금융 쪽으로 안 좋은 상태지만 같이 힘내서 힘든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게 견뎌

0: 봐요. 언젠가는 화창하게 빛날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190님 지난번에 수제왕만두 덕분에 잘 먹었어요. 두 분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1: 0183님 그 주신 문자 내용 중에 같이 힘을 내서
2: 아 나봤죠.
1: 같이 힘을 내서 라고 하셨는데 혼자 만두 다 먹었냐? 어? 같이 만두를 좀 나눠 먹자. 뭐 저는 이런 말입니다.
0: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앨리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사를 갔다는 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 그 영어 가사를 자꾸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네.
0: 동시통역 되신다면
1: 그러니까 거기 뭐 셀리도 나오고 네. 앨리스도 나오고 네. 누가 이사를 갔나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집주인이 전세금 한 5천 올려가지고 그거 없는 놈이 나가지 않았을까?
0: 아, 근데 이게 학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앨리스가 이사 갔다는 썰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앨리스가 데이트 갔다는 썰이 있고 그래요.
1: 네. 그건 내가 네.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그만 따져. 되게 복잡해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3: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6: 대리 부르셨죠?
3: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남부차남부타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오늘은 이어서 자 가사 낭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 오늘 하실까요? 그
2: 거짓과 위선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지쳤을 때 깊은 공감을 주는 명곡 빌리 조엘의 어네스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어네스티를 번역을 하면 뭘로 해야 돼요?
2: 뭐 진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진실이요? 정직하다.
2: 정직하다.
1: 어네스티.
2: 진실하다.
1: 아, 미시시피 공고 나오셨다면 잘 모르세요?
2: 너도 만두 안 받아서 그러니?
1: 어.
2: 자, 음악 주시죠. 당신이 다정함을 찾는다면 그건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람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함을 찾는다면 눈이 먼 것이나 다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요. 정직.
1: 꼬마야, 정직이잖아, 정직.
2: 박자 맞추지 마, 박자 좀. 정말 외로운 단어입니다. 모두가 너무 진실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정직.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가장 원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0: 자, 유망고 선생님 시간 없어요. 빨리 좀 소개해 주세요.
1: 자, 가요 역사상 최초
0: 소개도 안 하는데 음악이 먼저 나왔어요.
1: 등장한 고스톱 관련 노래입니다.
0: 고스톱
1: 가수 권미 씨의 운칠기삼 고스톱을 오늘 유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스리고의 스리고 한방에 스트레스 확풀리네. 네, 운칠기삼 고스톱 오늘의 유망곡입니다. 선생님은 몇 곡까지 해본 적 있어요?
1: 네? 어, 안 가니?
0: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이 시간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또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5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의 정체길이 낮 12시 때 가장 길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서서히 줄고는 있는데 아직은 길게 밀리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가는 길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부근까지 9km 구간, 또 내촌 부근을 지날 때 10km 정도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군포부터 시작된 정체가 평창휴게소 부근까지 군데군데 이어지면서 총 32km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 습도는 5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오후 2시 온 나라가 셔터를 내리고 거리가 텅 비고 사람들이 낮잠에 드는 나라. 우리가 아는 스페인의 오후입니다. 그런데 정착 스페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매일 낮잠을 잔다는 사람은 7명 중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건 15년 전 조사에서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던 거죠. 오늘 모신 분은 바로 그 스페인에서 오셨습니다. 남쪽 해변 도시에서 나고 자라 지금은 서울에서 방송을 하고 모델로 서고 디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어를 좀 배운 건 13살 때였습니다. 스페인의 작은 교실에서 그것도 무료로요. 그 교실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데려왔는지 오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을 보는 이야기 K-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토리 진행을 맡은 이자스민입니다. 가을의 문턱까지 온 9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여러분과 만납니다. 오늘은 스페인에서 오신 분과 함께 하는데요. 방금 제가 낮잠 이야기를 꺼냈죠. 그것 말고도 오늘 정정하고 넘어가야 할 게 꽤 많습니다. 우리가 스페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스토리는 TBS와 성공 213이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FM 95.1MHz TBS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고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 케이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케이스토리 213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파비오 브라이스 곤잘레스 프리에토 씨입니다. 엄청 길죠, 이름이. 이게 원래 발음대로 하면은 제가 맞는지는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발음은 파비오 브라이스 곤잘레스 프리에토. 오가 나왔습니다. 아직
2: 잘하시는데요?
1: 스페인 남부 마르베야 출신으로 서강대학교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석사를 마치고 지금은 방송인이자 모델, 시각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아리랑 TV 패널로 KBS 월드라디오 스페인어 진행자로도 만나시 수 있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의 공식 홍보 대사이기도 합니다. 왠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한복 이 우리 오늘 초대 손님의 한복 입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네,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네, 파비오 씨 어서 오세요. 오세요. 이거 네. 갑자기 스페인어로 발음이 나오는 거니까.
2: 아, 네. 안 그래도 되게 열심히 제 네. 이름을 잘 발음해 주셨기 때문에
1: 네. 네.
2: 아우. 자기소개도 되게 멋있게 하시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1: 아, 본인이 하시는 일인데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본인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여기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 카메라에 보시고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파비라고 합니다. 저는 2000년생이고 한국에서 거주한 지 3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한국어를 좀 2017년 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는 2013년 때 이제 한국 문화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언제 왔죠? 2023년. 네, 2023년에 와서 석사 과정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마무리했고 이제는 그냥 주로 방송 또 이제 모델 그런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잠깐만요. 2013년도부터 한국에 왔었고요.
2: 아, 2013년부터 한국 문화를 처음으로 알게 접했었고 유튜브 통해서.
1: 그러니까요. 2013년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처음으로 언제 오신 거예요?
2: 처음으로 방문한 그 년은 2019년이었고
1: 2019년이요.
2: 그때는 이제 여행만 했었고요. 네. 2023년 때부터 저는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 그렇죠. 네. 아니 그래도 아무리 해도 그렇지 2013년도 얼마나 접하게 됐던 해고
2: 네.
1: 와보지는 않죠. 2019년도 처음 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1: 처음 와서 얼마나 계셨어요?
2: 그때는 거의 2주 정도요.
1: 네.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는 2023년도에 와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따지자면 한국에 사신 지는 3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어가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 저는 30년에 살았는데
2: 아직도 부족함이 되게 많긴 많지만 그래도 스페인에 살았을 때는 되게 열심히 공부했고
1: 예.
2: 많은 활동을 하면서 계속 예.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1: 와 네. 대단하네요. 근데 저는 바비어 씨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반갑거든요.
2: 네.
1: 왜냐하면 저는 이게 바비어 씨의 이름이 뭐 곤잘레스 곤잘레스 프리에토의 성이에요. 이제 필리핀은 저희 엄마 쪽에서는 스페인 혈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성은 레이에스 빌려네바예요. 근데 다 스페인 성이잖아요. 그렇죠?
2: 맞습니다. 네. 네.
1: 그래서 저도 미들네임이 빌려네바거든요.
2: 네.
1: 그래서 그게 너무 반갑고 그래서 아마 아무래도 필리핀에서는 오랫동안 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 말도 스페인어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필리핀 말이나 uno, dos, tres, cuatro, cinco.
2: 오, 이게 또 와포, 막 와포. 이런 말. 와포는 잘 생겼다라는 뜻인데.
1: 숟가락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요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루네스, 마르테스, 메르쿠레스, 웨베스, 메르네스.
2: 완전 똑같이 주시군요. 그렇죠? 아, 저 네. 사실 스페인과 필리핀 사이의 인연이 되게 뭐 지금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역사

0: 시간은 좀 어둡죠. 그렇죠. 어둡지만 네. 저는 필리핀에 한번 가봤는데 네. 너무 기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네. 그리고 다갈록 주로 네. 사용하긴 하지만 네. 그 안에서 약간 조금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말들이 되게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억하기가 어렵지만 뭔가 발음하는 방식이 조금 네. 다르긴 하지만 네. 뭔가 이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1: 근데 네. 문인이 딱 중요한 단어만 생각나더라고요. 과포.
0: 과포.
1: 과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0: 잘생겼다.
1: 그렇지. 네,
0: 잘생겼다.
1: 자, 필리핀 단어 중에서는 스페인어가 들어가 있는데 기억나는 단어는 과포뿐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기억나는 단어죠. 근데 이게 뭔가 진심으로 하는 칭찬보다는 네. 진짜 필리핀의 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착하죠.
1: 아유, 감사합니다. 저 과포라는 말을 기억하겠습니다. 잘생겼다. 근데 그게 스페인어도 쉽잖아요. 그게 과포가 남자 잘생겼다 그러면 과빠가
0: 그렇죠. 성별별로 그렇죠. 달라지는 거죠.
1: 과빠가 여자의 예쁘다라는.
0: 여자.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예쁘다는 말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너무 쉬워. 아, 오. 이렇게 해서 바꾸면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오늘 나오는 말들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뭐 SNS 아이디가 아쿠아보이라는데요. 뭐 무슨 뜻입니까?
0: 민망하긴 하죠. 약간 아쿠아보이 팝이.
1: 아쿠아맨도 아니고 아쿠아보이예요.
0: 약간 좀 청량 컨셉으로 맨 네. 말고 보유로 해줬고요.
1: 네.
0: 또 아쿠아는 저는 아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쿠아는 물이랑 좀 관련 있는 말씀이잖아요.
1: 네.
0: 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바다와 수영장을 되게 좋아했었고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수영이고 또 어릴 때는 가장 좋아했던 영화 영화는 인어공주.
1: 인어공주예요?
0: 그래서 어릴 때 네. 꿈은 네. 인어왕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1: 아. 네.
0: 저는 진짜 인어왕자 되고 싶었고 진짜 되고 싶었던 거였고
1: 예.
0: 항상 이제 점심을 먹고 수영장을 가거나 바다 가는 편이었습니다.
1: 좋겠다. 점심을 먹고 수영장을 간다는 게 부럽다. 부럽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스페인 낮잠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0: 네.
1: 그게 좀 따질 게 좀 있는데 잠깐만 일단 밀어두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0: 네.
1: 스페인 남쪽 해변 도시에 살던 아이가 어쩌다가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2013년도에 한국에 처음 접했는데 뭘 어떻게 접한 건가요?
0: 유튜브 통해서 되게 네. 엉뚱한 얘기이긴 하는데
1: 네.
0: 유튜브 통해서 포켓몬 영상을 네. 보고 있었습니다. 피카츄 아시죠?
1: 네, 그 일본인데요?
0: 네, 근데 피카츄 소리 내는 그 원래 내시는 여자분의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한국 아이돌 피카츄 소리 따라하는 영상 모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냥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다 누구시죠? 네. 생각했지만
1: 그렇죠?
0: 네.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뭐 현아 뮤비 소녀시대 뮤비.
1: 아, 연속 나오니까
0: 네,
1: 비슷해.
0: 아프터스쿨 뮤비.
1: 예.
0: 갑자기 뮤직비디오 계속 나오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음악이 굉장히 막 리듬이 엄청 재밌고
1: 네.
0: 또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바로 반했습니다.
1: 아니 2013년도이면은 몇 살인 거예요? 13살인 거예요?
0: 딱 12살이었는데 13살 네. 되는 그 년이었습니다.
1: 네. 아.
0: 제 생일이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1: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케이팝 때문에.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뭘 들었는지는, 가장 기억나는 노래가 있을까요?
0: 아, 기억나는 노래는 소녀시대 I Gotta Boy인 것 같습니다. 네.
1: 아, 근데 사실 2013년이면은 스페인에서 케이팝을 흔한가요?
0: 아, 전혀 흔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약간 저는 이런 관심사 네. 있는데
1: 네.
0: 사람들이 다 모를 것 같아서 약간 네. 오해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약간 조금
1: 그렇죠. 아무도 네. 모르는 거니까 뭐 이상한 걸로 좋아하네.
0: 종소년 때는 그런 네. 겁이 되게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냥 일부러 가리려고 좀 했었고
1: 아.
0: 근데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 네. 자연스럽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는 편이었거든요.
1: 아.
0: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스페인 노래, 팝송 네. 그리고 완전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1: 하나씩.
0: 갑자기 태민 노래 아니면 갑자기 소녀시대 노래 근데 진짜 심지어 친한 친구들 중에서 네. 한 명이 그런 노래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네. 팬이 돼버렸습니다.
1: 아~
0: 그래서 조금 외로웠던 모험이긴 했는데
1: 네.
0: 같이 이제 이런 관심을 갖게 된 친한 친구가 아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K-POP 팬들의 원조 중 하나시겠네요. 스페인에서.
0: 근데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네. 생각보다 되게 미리미리 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렇죠. 비밀스럽게 알고 있었던 거죠. 저처럼.
1: 박유현 씨처럼.
0: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고.
1: 네. 이상할까 봐 아무도 모르는 K-POP을 네. 내가 듣고 있다는 거 이상한 거 듣고 있을까 그렇죠. 봐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러다가 뭐 세종학당을 알게 됐죠. 뭐
0: 맞습니다.
1: 어떻게 알게 된 거죠?
0: 왜냐하면 저 네. 고향이 말라가 안에 있는데 말라가에는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1: 네.
0: 또 이제 심지어 말라가 안에 마르베야라는 네.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는 네. 진짜 아예 없었거든요.
1: 와.
0: 그래서 말라가에는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던 거는 과외. 한국인들과 아. 과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네. 거기부터 출발해서 저는 대학을 마드리드에서 다니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알아보면서 갑자기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이라는 기관이 있던 것을 이제 네.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세종학당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세종학당을 문화원 안에 있었기 때문에
1: 네.
0: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는 소문을 그렇죠. 들어서
1: 네.
0: 마드리 도착한 첫날에 네. 방문해서 레벨 테스트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 와, 근데 대단, 이것도 대단하다는 것 같아요. 저는 13살이었으면, 심지어 13살도 아직 안 됐던 거였잖아요. 12살이었잖아요.
0: 네.
1: 12살을 내가 이거 좋아한다고, 그렇다고 내가 이 언어를 배우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배우기만 하신 건 아니죠.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나가서 우승까지 하셨다면서요.
0: 이게 아마.
1: 대단하다.
0: 한 네. 1년 정도 지나고
1: 네.
0: 저는 레벨 테스트를 해서 한 3급, 4급 정도 되었던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한국어 능력시험 급이 아니고 세종학당의 급이 조금 다르긴
1: 네,
0: 합니다. 이제 약간 좀 저급, 예. 저급자.
1: 아, 저 깜짝 놀랐어요. 네,
0: 그쵸, 그 정도 예. 빠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 1년 지나고 그 같은 반 친구들이 갑자기 알려줬어요.
1: 네.
0: 팝이 이거 몰랐어요? 그 말하기 대회에 있다고 네. 그 말하기 대회에 참석하면은 1등 네. 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한국 여행을 하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에? 뭐라고요? 진짜 한국 간다고요? 그렇게 네. 물어봤는데 그 친구들이 네 맞아요. 근데 귀찮잖아요. 약간 이게 좀 준비해야 되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저는 뭐라고요? 저 참석할래요. 그래서 바로 지원하고
1: 네.
0: 한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1: 네.
0: 되게 적게 잘 봐주셔서 1등을 하게 되었고
1: 자 발표하는 거 언어를 배운다는 게
0: 네.
1: 그리고 남들 앞에서 서서 발표를 한다는 게 되게 다른 거거든요. 엄청 많이 긴장을 네. 할 텐데 자 보면은 그때 당시는 혹시 기억나시 가장 어렵게 발음하기가 어려운 한국말이 뭐 언어가 단어가 그런 게 있을까요?
0: 저 계속 받았던 피드백 중에서 네. 예를 들어서 사다랑 싸다.
1: 아.
0: 왜냐하면 시읒 이런 발음은
1: 네.
0: 스페인어로 생각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1: 맞아요. 네. 필리핀어도 마찬가지예요.
0: 그렇죠. 영어도
1: 상 발음이 그렇고. 없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언제 사다인지 언제 싸다인지 약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면 조금 또 어색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발음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막 지읒, 치읒, 찌읒 이거는 모든 외국인들이 일단 어렵지만
1: 다 J로 들리는 거야.
0: 그렇죠. 다 똑같이 들리는 거지만
1: 다시 한번 해보세요.
0: 지읒, 치읒, 찌읒. 잘했나? 저도 잘했는지 잘 모르겠고
1: 예.
0: 근데 아무튼
1: 저보다 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0: 아닙니다. 근데 그 시읒 발음이 저는 제일 구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1: 모든 외국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1: 이 쌍으로 하는 그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R 발음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네. 우리 시청자하고 이렇게 이 그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은 해보세요. 르르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0: 로사.
1: 그렇죠.
0: 로사.
1: 네. 이게 굉장히 어렵게 하는 발음인데 근데 저는 따갈로그 필리핀어를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0: 네.
1: 하나가 딱 떠올 거예요. 정말 이 음절을 이 단어를 가르쳐줬을 때 한국 사람들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비오 씨한테도 테스트할게 한국 사람들만 그러는지
0: 좋습니다.
1: 스페인어가 자, 이 단어는요. 이게 입을 열어라, 입을 벌려라라는 단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단어는 나.
0: 나.
1: 어, 안 되네. 어. 나.

0: 자, 안 되죠.
1: 입을 벌려라. 응아.
0: 갱가.
1: 오, 와, 근데 저는 이거 한국 분들만 안 되는
0: 너무 어렵네요.
1: 아, 정말요?
0: 약간 혀를 이렇게 뒤로 당기는 거네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힘을 줘야 이렇게 그나마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근데 저희는 익숙하다 보니까 앙앙잉잉.
0: 오.
1: 이렇게 되거든요.
0: 너무 다르네요. 엄청 다릅니다.
1: 어, 그러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번 우리 정치자 여러분하고 한번 지금 있는 자리에 듣고 있으면서 나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나라고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나 아니면은 이게 한국어로도 쓸 수가 없어요.
0: 아.
1: 이게 술수로 쓴다고 하면 응가 응가 근데 응가가 좀 약간 이상하게 나가가지고
0: 여러 가지 자음을 네. 이렇게 모으면서
1: 맞아요. 그러면 이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을까요? 어.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이.
2: 저도 친구들한테 좀 도와줄 때가 많거든요. 네. 이게 스페인어를 좀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1: 네.
2: 그 소리가 네. 되게 못하더라고요.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나오는 크.
0: 근데 그래서 어 그런 예시로 설명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냥 술 마시는 척하고 네. 시원하는 표현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네. 그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해도 네. 잘 안 될 때가 약간
1: 어떤 단어들인가요? 한번
2: adjetivo. adjetivo.
1: 아, 저도 안 되네요. 아,
2: 아유,
1: 우리 바깥 계시는 PD님들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다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스페인에도 그런 거 있군요. 왜냐면은 러시아어도 거기 되게 많잖아요.
0: 네.
1: 크크크슬이 나는 게.
0: 그렇죠.
1: 와, 그거가 어려운 거군요. 야, 진짜 원어 배운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 우승을 한국어 대회를 우승을 하시고
0: 네.
1: 우승 상품이 한국에 방문을 하는 건데 어땠어요?
2: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서울도 방문했고
1: 네.
2: 전주도 방문했거든요.
1: 아.
2: 네, 두 도시를 방문했고
1: 네.
2: 그리고 조금 떨렸던 이유는 솔직히 진짜 열심히 그 대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1: 네.
2: 스페인에서 1등 했고 근데 네. 원래 그런 마라기도의 같은 경우에는
1: 네.
2: 각 나라의 1등이 그 여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 아.
2: 거의 200명 모여서 여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1: 오,
2: 근데 그 200명 안에서 12명만 네. 본선에 친출하는 겁니다.
1: 오.
2: 근데 저는 친출하게 되어서
1: 근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어 하시는 거를 보니까 의심하죠. 아
2: 아니요,
1: 12명.
2: 근데. 그 솔직히 그 당시에
1: 네.
2: 지금처럼 좀 유창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떨리기도 하고
1: 네.
2: 많은 또 심지어 그 각 나라에 이겼던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1등들 중에
2: 막 이래서 나는 말레이시아에서 네. 1등을 했는데 이 스페인 사람이 내 앞에서 잘 못하면은 네. 아, 좀 잘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나라 대표잖아요. 나라 대표.
2: 그렇죠. 나라 대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1: 네.
2: 조금 떨리기는 했지만
1: 네.
2: 위로가 되었던 이유들 중에서 저희는 서울에서 호텔이
1: 네.
2: 워커힐 호텔이었습니다.
1: 엄청 비싼 호텔이네요. 진짜요? 200명이 거기에서 묵은 거예요? 와.
2: 예산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1: 예산, 어디서? 누가?
2: 그 예산이 네. 어디서 네. 왔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2: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 대단하네요.
2: 그래서, 네, 너무 좋았죠. 네.
1: 그러면 다비어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면 어디서 왔어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잖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 네.
1: 그러면 스페인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뭘 물어봐요? 다음 질문이.
2: 물어보는 것보다 자기가 어떤 축구팀을 응원하는지 그냥 자랑하는 편입니다. 아 저는 그렇게. 바르셀로나 얼마나 좋아하는데
1: 네.
2: 약간 FC 바르셀로나 되게 좋아하는데
1: 그렇죠.
2: 아니면 레알 마드리 팬인데
1: 예. 네.
2: 저는 아쉽게도 축구 팬이 아니다 보니까
1: 아니요.
2: 저는 그냥 네.
1: 왜? 아 그것도 왜군요. 모든 그렇죠. 스페인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건 아니군요.
2: 맞습니다. 네.
1: 아 그렇군요.
2: 아니면 그 네. 스페인어는 굉장히 좀 유명한 언어다 보니까
1: 네.
2: 뭐 Hola, ¿cómo estás? 이렇게
1: 그렇죠.
2: 스페인어로 좀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되게 반갑죠.
1: 네. 아 혹시. 그러면 좀 아까 미뤄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파비오 씨를 스페인 해설위원으로도 모신 이유입니다. 스페인에 대해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스페인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 네. 우리는 우리 유튜브 골뱅이 K스토리 213에서 가보시면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올립니다.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에서 스페인 사람 중에 매일 낮잠 자는 사람이 7명 중 1명 분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보기를 드리잖아요. 2명 중 1명, 뭐 4명 중 1명, 그리고 3번은 7명 중 1명, 그리고 요즘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기를 드렸어요. 근데 뭐 대부분 가장 많은 답은 뭐 두 명 중 한 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답이 7명 중 한 명이네요. 근데 그 답을 아무도 선택 안 했습니다.
2: 아, 진짜요?
1: 예. 아무도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맞는 건가요? 파비오 씨의 입장에서는 하고 생각은 어떤가요?
2: 자,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네. 맥락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네네.
2: 그 낮잠이라는 개념은 스페인어로 시에스타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편이고 그 시에스타는 아마 원래 전통적으로 스페인의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점심 시간 후에 원래 한 1시간 아마 2시간까지 쉴 수 네.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바깥에 전혀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진심입니다. 네. 이게 마드리드 같은 도시에는 할 수 없는 거고
1: 네.
2: 그래서 보통 스페인에서 여행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름엔 2시 후에 한 3시부터 5시까지 문을 닫는 가게 되게 많더라고요.
1: 아, 네.
2: 쉬는 시간까지는 회사들도 되게 많고요.
1: 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회사도 한 2시간 동안 점심시간 준다고 그런 거 맞나요?
2: 그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1: 네. 아,
2: 점심시간 2시간 주거나 네. 아니면 그 점심시간이 시에스타 시간이랑 함께 합쳐서 네. 한 거의 3-4시간 해서 진짜 이 정도 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업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결국은 당연히 이제 마지막에 퇴근이 많이 늦어지는 거죠.
1: 네. 아~
2: 그래서 10명 중에 네. 시에스타를 제대로 자는 잠자는 사람들이 몇 명일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쉬시는 분들은 8명이진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시에스타라는 개념이 아직도 있는데 네.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낮잠 잘 수 있는 거는 좀 애매할 때가 되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네. 어디서 자죠?
1: 그렇죠.
2: 집에 갔다 그렇죠. 올 시간이 없는데 근데 저희 집안에는 시에스타를 거의 맨날 자요.
1: 아, 그러니까요. 거기 바비오 씨의 오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예를 들어서 저는 학생이었을 때 네. 3시에 학교를 마치고
1: 네.
2: 3시 반쯤에 집에 도착해서 3시 반에 점심을 먹는 겁니다.
1: 3시 반에 점심?
2: 3시 반에 점심을 먹는 거죠.
1: 네. 네?
2: 되게 늦죠.
1: 와, 엄청 늦네요.
2: 그러면 4시면은 햇빛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 좀 졸리죠. 그러면 네. 한 20분에서 거의 1시간 시에스타를 자는 거고
1: 네.
2: 그 이후로는 뭐 숙제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피카츄나 네. K-POP 뮤비를 보는 거죠.
1: 네.
2: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선생님이셨거든요.
1: 네.
2: 이제는 그냥 학교 그 프린시퍼 역할을 네. 맡으신 예, 건데 예, 예. 그 학생들이랑 같은 예. 시간대이기 때문에 3시에 끝나시고 집에 오셔서 무조건
1: 낮잠.
2: 시에스타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아마 선생님들끼리 뭔가 네. 뭐 회의를 하거나 네. 그런 거 있으면은
1: 네.
2: 한 4시나 5시에 다시 출근을 해서 네. 학교 가는 편입니다.
1: 근데 점심은 3시면 저녁은 언제 드시는 거예요?
2: 저는 원래 9시쯤에 먹는 편이었고요. 네.
1: 와.
2: 스페인에서 자취했을 때 11시 먹을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귀찮아서 와. 만들기가 귀찮아서.
1: 정말이요. 그러니까 이 시에스타라는 기간 때문에 이 시간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밀어주는
2: 그렇죠.
1: 거네요.
2: 근데 출근은 그래도 일찍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네. 밤에 잘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1: 짧아지는
2: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시에스타로 좀 재우는 저 아버지처럼 재우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네.
1: 야, 그러면 이 플라멩코랑 두요. 얘기하면 스페인이면 가장 생각이 나는 이 플라멩코라는 춤하고 스페인 사람들에게 이건 뭐 어디 문화인 건가요? 이거 어떻게 플라멩코하고 투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게 이건 스페인 문화인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가요?
2: 그렇죠. 이게 플라멩코부터 시작하면은 남쪽을 잘 대표하는 네. 그 음악 장르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아마 많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안에는 장르도 되게 많고 네. 리듬별로 플라멩코도 달라지고 그 플라멩코 안에 여러 가지 무용이 녹아 있는 겁니다. 아. 저희 누나는 피아니스트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도 오. 이제 바다 그 완전 남쪽스러운 스타일 집안 그

0: 제가 네.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 플라멘코랑 어느 정도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라멘코 되게 즐겁게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아마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네. 낯설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 플라멘코는 약간 스페인 이미지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혹시 플라멘코 춤 추셨어요?
0: 그 박수로 해드리겠습니다.
1: 어, 예.
0: 박수로 해드리자면 예. 원래 아는 제가 알고 있는 리듬들 중에서 네. 어, 본도 순도 스트레스 것도 된 것을 있을 때 어쩐 해외 돼 본도 순도 스트레스 것도 된 것을 있을 때 어쩐 해외 돼 뭔가 이런 리듬 하나고 아, 또 예. 되게 많이 다양해집니다. 아마 로살리아 같은 가수를 예.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비슷한 음악가들이 되게 전문가시고 어, 이런 손으로만 되게 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네.
1: 자, 플라멘코는 되게 멋있잖아요. 그게 저도 그만 막
0: 열정의
1: 열정의 빨간색에다가 그러니까 또 빨간색 하다 보니까 생각이 투요. 투는 지금 아직도 많이 하는 건가요?
0: 아직도 합니다. 네, 아. 투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이유들 중에서 하나 설명해드리자면은 네. 좀 잔인한
1: 그렇죠.
0: 그걸로 아무래도. 느끼시는 네.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계속 보면서 점점 그 동물을 죽이는 예. 과정이다 보니까
1: 그렇죠.
0: 보기 힘드신 분들도 되게 많고 아예 없애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 지식들 중에서 하나는 그냥 투는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있고 그거는 주로 지역별로 법이 좀 다릅니다. 미국 생각하시면은 그 스테이트별로 법도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근데 스페인도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법이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 가드 시스템 이런 걸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1: 다 전체로 다 쓸 수가 없는 거.
0: 그래서 투어에 대한 법도 달라집니다.
1: 아, 그럼 지역마다 투어를 할 수 있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 지역 안에 있잖아요. 네. 그 카탈루냐 지역에는 불법입니다.
1: 네.
0: 다른 지역에는 조금
1: 어디나 가서 스페인 어디나 가서 투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군요.
0: 아닙니다. 근데 어디 가든 먹어볼 수 있는 거는 속꼬리입니다. 황소꼬리.
1: 꼬리. 황소 어디를 가도 꼬리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건데 황소 꼬리를 먹을 수 있는 건데 투우는 못 봐도 속꼬리는
0: 저는 속꼬리를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와, 그러니까요. 네. 아, 이제 저희가 사실은 물어보는 게 음식이 갑자기 얘기가 나오면은 음식 관련된 얘기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2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0: 이 프로그램은 K-스토리 재방송입니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K-스토리 2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12살에 무료 한국어 교실에서 시작해 지금은 서울에서 방송과 모델, 디자인을 넘나들고 있는 아쿠아보이 우리 파비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청취 및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BS와 성공2123이 함께 만드는 K-스토리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의 용료가 있습니다. 특히나 바비오 씨한테 이 질문이 있으시면, 스페인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보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바비오식이 2부 아까 시작했을 때 목소리 들으셨죠?
2: 네.
1: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라는 거, 그 클립을 들었는데, 저희가 방송에 나오시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가 이 슬로건을 문인의 모국어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방송도 하시고 뭐 진행도 맡으시니까 스페인어 방송 시작하셨으니까 굉장히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스페인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예.
2: Historias de Corea desde el corazón.
1: 오, 무슨 말이에요?
2: 그 K-스토리, 예. 한국 관련 이야기, 예. 마음속에서. 마음속부터 시작한다. 마음속에서 펼쳐진다. 이게 아마 가장 좀 가장 가까울 것 같은.
1: 완벽하게 이렇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2: 이게. 되게 막 완벽한 번역은 결국은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맞아요.
2: 이 번역이 제가 봤을 때 느낌이 예.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가 이 음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었거든. 그 일부를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은 소코리를 먹는 게를 추천을 하신다는 거죠. 스페인 네. 가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도우를 못 부셔도 소고리는 드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거 무조건. 그러면 이거 말고 스페인을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음식이 빠에야잖아요.
2: 빠에야. 네.
1: 그러니까 빠에야는 실제 얼마나 자주 드세요?
2: 저는 거의 안 먹습니다. 스페인에서.
1: 왜요?
2: 네. 빠에야는 솔직히 문화가 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원래 파에야 먹는 날은 네. 아주 특별한 날일 겁니다. 뭐 결혼식이나 명절 이런 건 전혀 아니고
1: 네.
2: 파에야 맛집 가려면은 원래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1: 네.
2: 파에야 먹을 거예요. 아 그러면 몇 명이세요? 저희는 네 명입니다. 이렇게 네. 알려줘야 네. 파에야를 그 자리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파에야 만드는 그 좀 햇반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원래는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그쵸, 크게 하는 거죠.
1: 네.
2: 그래서 그냥 아예 그 순간에 만들어보고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겁니다. 네.
1: 요리하는
2: 그래서 당일에 예약을 네. 원하더라도 네. 원래 식당들을 다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네. 아, 네. 네 명이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만드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거 아시는 거죠?
1: 네.
2: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바에야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군요.
2: 약간 거의 무대하듯이 사람들이 다 앉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큰 네. 프라이팬에다가 네. 넣고 네. 굽는 편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바에야를 많이 먹었던 거죠. 근데 네. 먹는 날들은 조금 특별한 날만 가족분들과 뭐 식사하러 가는 날, 친척분들과 식사하러 가는 날, 약간 이런 비슷한 날이면은 빠에야를 네. 먹는 거죠.
1: 정말 이게 스페인이라고 하면 빠에야 생각이 나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인 줄.
2: 그렇죠.
1: 알았어요.
2: 왜냐하면 다른 네. 나라들은 다 이제 볶음밥 어느 정도 있는 편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뭐 한국은 비빔밥이고.
1: 예,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2: 그렇죠.
1: 거잖아요.
2: 인도네시아는 나시코리일 거고 예. 아프리카 나라들도 되게 많은데
1: 네.
2: 보면은 빠에야도 볶음밥이긴 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네.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약간 저도 궁금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만들지 네. 않으면은 네. 약간 바로 앉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네. 빠에야 식당이면은 원래 맛없다. 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1: 아, 네. 그러면 그렇군요. 이제 하나는 더 배웠습니다. 와, 다이아는 그렇게 뚝표란 날만 그러면 누군가가 스페인 사람을 아, 이렇게 조대를 하고 갑자기 바에야를 이렇게 내놓으면은 아주 특별한 날인 거 그렇게 예의 차리는 거네요.
2: 그렇죠. 그리고 오. 오랜 시간 동안 네. 식사를 할 겁니다.
1: 아.
2: 또 이제 만드는 과정도 기다려야 되고 네. 오면은 천천히 먹고 그리고 네. 원래 그런 비슷한 식당에서 소브레메사라는 네. 것을 하는 편입니다. 그 소브레메사라는 개념은 네. 소브레메사 네. 식사를 끝나고 네. 한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 문화거든요. 한국은 이제 식당 가고 빨리 네. 먹고 카페 가는 건데
1: 그렇죠. 그렇죠.
2: 스페인에서는 네. 카페 가진 않고 식당에서 네. 한 시간 정도 계속 아. 있는 거. 그래서 보통 바에야 맛집에서 식사를 하는 거면 네. 예를 들어서 가족분들과 만났다. 네. 일요일에 만나고 네. 식사를 했다. 그러면은 원래 한 2시부터 시작해서 네. 5시까지 계속 식당 안에 있을 겁니다.
1: 와, 식당은 괜찮아요? 그게 테이블 하나를 다 3시간 동안.
2: 그래서 그런 식당은 조금 비쌉니다. 약간 혼밥 할 수 있는 식당 전혀 아니고.
1: 전혀 아니고.
2: 조금, 여러 명이서.
1: 여러 명이서 3시간 값을 받는 거군요.
2: 그렇죠.
1: 비싸죠. 와, 대단하다.

0: 아침 식사? 스페인.
1: 스페인. 오. 밤 문화.
0: 한국.
1: 아, 음식.
0: 한국.
1: 술자리.
0: 스페인.
1: 데이트.
0: 스페인.
1: 친구 사귀기.
0: 스페인.
1: 직장 생활.
0: 한국.
1: 대중교통.
0: 한국.
1: 배달.
0: 한국.
1: 여름.
0: 스페인.
1: 겨울.
0: 스페인.
1: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나오네요.
0: 다행이네요. 균형이 있네요, 균형.
1: 아니, 근데 이게 밤문화가 한국인데, 한국이라고 하셨죠?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왜 술자리가 스페인이에요? 이거 좀 약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0: 왜냐면은, 뭔가 술 문화라고 생각하시면은, 예. 스페인에는 술 마신다. 그러면 항상 친구들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예. 술을 먹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회식 같은 개념이 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회식 같은 것들은 스페인에서 거의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스페인에서 한잔하면은 항상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네. 근데 한국 술 문화는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마시고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을 때가 있어요.
1: 그래서. 그러니까 격식을 차려야 할 술자리가 한국 술자리고
0: 그쵸.
1: 그 자연스러운 자리는 원래 술자리 생각하는 술자리가 그냥 쉬운 술자리인데 맞아요. 한국에서 술자리가 어렵다.
0: 친구랑 하는 거면은 비슷하긴 네. 하지만 네. 그 스페인에는 테라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테라스에는 네. 맥주 한잔 하는 게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1: 와.
0: 시내보다.
1: 그래서 술자리는 지금 약간 이게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밤 문화는 한국인데 술자리는 스페인이라는 게.
0: 또 그, 아침은 스페인이고.
1: 스페인, 아침은 스페인.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또 아침은.
1: 밤 문화 한국에서 왔다가 술 먹으러 스페인으로 갔다가 여기 아침까지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0: 그렇죠. 아침은 저는 빵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렇죠. 달콤한 빵보다는 바게트 위에다가 토마토를 올리거나 네. 뭐 아보카도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1: 밥을 못
0: 바로 김치로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김치는 이제 점심까지 기다려야 되고
1: 김치는
0: 아침에는 너무 투머치입니다. 저는
1: 네. 아침에는 무조건 빵이어야 하고 김치는 기다려라. 점심 그렇죠. 때부터 있는
0: 그렇죠. 저는 한국에서 그냥 아침을 포기합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침은 스페인인 거군요.
0: 와. 그런데 한국은 네. 맛집 너무 많아요.
1: 그러니까요.
0: 한식도 저렴하고 한식이 네. 엄청 맛있고
1: 그러네.
0: 어디 가든 뭐랄까요? 리뷰 되게 좋고 예. 맛이 있어요. 네. 그런 식당들은. 근데 스페인은 항상 좀 애매해요. 약간 여기는 맛있을까? 비싸도 좀 맛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한국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1: 그렇죠. 음식이. 네. 그래서 음식은 한국인데 아침만큼은 스페인이야. 음식은 나머진 거는 다 한국인데 아침만큼은 스페인이다.
0: 맞습니다.
1: 라는 얘기였습니다. 와 재밌네요. 아무튼 직장생활을 스페인에서 직장생활을 안 다녀보셨죠. 그래서 한국을 전체 선택하는 거죠.
0: 저는 직장생활 그냥 아예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 프리랜서로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지식이 조금 없긴 하지만
1: 네.
0: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면 한국은 그나마 일자리가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거는 당연히 힘들지만 네. 일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기쁜 소식이죠.
1: 야, 그렇죠. 일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0: 네.
1: 그렇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국이다. 아,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일본에서는 2019년에 처음 한국에 오신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 2주 동안 한국에 다 전주까지 가고 이렇게
0: 그렇죠.
1: 아주 재미있는 순간이기는 하지만 두근두근한 순간도 네. 있었죠. 자, 근데 그 2주 끝나고 스페인에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0: 생각은 일단은 아직 그 향이 한국의 향
1: 예.
0: 약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약간 이런 향을 되게 그리울 것 같습니다. 되게 그리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무엇보다 네. 저는 그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을 많이 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1: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중 하나가 한국어 공부하느라고 친구 많이 못 사귀었다면서요.
0: 근데 왜 그거는 저의 잘못이었던 것 같고.
1: 왜요? 왜요?
0: 왜냐면 전 그 추스페인 한국 문화원에서 공부했을 때 네.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약간 한국어를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0: 공부하겠다라는 네. 결론으로 네.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네. 반 같은 반 친구들과 조금 친해지기가 좀 애매해졌던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수업을 들으면서 거의 얘기 안 하고 집중만 하고 약간 모범생답게 했었고
1: 한국어를 이런 식으로
0: 또 이제 같은 네. 반의 친구들이 약간 좀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었지만 저는 약간 네. 빨리 레벨 테스트를 해주시고 올라가게 빨리. 해주세요. 빨리
1: 급하시군요. 빨리 많이 배우고 빨리 배울 네.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아 이거 취미 뭐 한국어 네. 배운다는 게 취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아예 공부로 생각을 하셨거든요.
0: 되게 꼰대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친구 많이 사귀진 않았는데 네. 한국 와서 외국인 네.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는 네. 한국어 관련 태도는 네. 아예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아. 한국어를 공부 안 한 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1: 너무 잘하시니까.
0: 4년 정도 되었을걸요. 약간 제대로 공부 안 한 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고 네. 실수를 해도 괜찮다. 약간 네. 이런 태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19년도에 딱 들어가고 한국에 대한 뭐 그리움도 뭐 아, 다 거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돌아오고 싶어도 발리 돌아올 수가 없는 게 코로나가 떠졌잖아요.
0: 맞아요.
1: 코로나가 떠지면서 길이 이렇게 완전히 끊긴 거죠. 해외에 나가는 게.
0: 맞습니다.
1: 뭐 그때 한국어 공부 계속 하신 건가요?
0: 솔직히 그때는 되게 마음이 힘들었었던 것 같은 이유는 한국 와서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드렸잖아요.
1: 네.
0: 근데 그렇죠. 본선에 진출하신 모든 분들은 그 12명은 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1: 아.
0: 어학 영수를 할 수 있는 장학금. 그래서 아. 저는 원래 서강대학교에서 네. 6개월 동안 네. 무료로 아. 어학 영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딱 2020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딱 코로나 떠지고 네. 취소되었습니다.
1: 아.
0: 막 스페인에서도 이제 네. 대학교 다녀야 되고 여름에만 네. 다닐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1: 네. 맞아요.
0: 갑자기 딱 그때 그 네,
1: 자기
0: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네. 그러면은 이번에 못 가는 거라면 네. 한국어를 엄청 잘하는 상태로 네. 다른 장학금을 받거나 다른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침에 맨날 일어나고 네. 그 어휘책이 있었거든요.
1: 네.
0: 10개씩 공부하고 네. 한국어 능력시험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는. 네.
1: 와, 계속
0: 그때 제일 많이 공부했습니다.
1: 아무래도 뭐 바깥에서 할 게는 없으니까.
0: 그렇죠.
1: 더 한국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계신,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던 시간이 딱 3년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해도 그렇지 3년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어를 잘할 거라는 정말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기회로 삼고 한국어를 완전히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고 정식으로 오시게 된 거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장학금을 그 다 찾아서 뭐 알고서 지원을 하신 건가요?
0: 저도 그런 소문을 들어가지고 네. 한국 무료로 올 수 있는 정부 장학금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1: 네.
0: 이름은 GKS라는 건데 네. GKS인데 굉장히 네. 경쟁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1: 그렇죠. 정부 장학금은 네.
0: 예. 나라별로 정해져 있는 인원이 네. 다르고 스페인에는 네. 대사관 통해서 네. 받는 사람은 이제 한 해에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1년에 두 명만 뽑는 겁니다.
1: 두 명밖에 안 되는데 네. 그 두 명이 들어가신 거예요.
0: 네. 그리고 와. 대학교 통해서 신청하면은 네. 또 다른 두 명. 그러면 총 네 명 정도지만 네. 이렇게 인터뷰 보고 면접을 보고 또 네. 대사관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그 과정이 네. 두 명만 와. 되는 겁니다.
1: 와, 대단하시네요.
0: 아, 대단한 건 없고요.
1: 왜,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뚫고 네 명인데 지금 저 두 명이 한쪽에서 다 저희 지원을 했는데 한 두 사람밖에 안 됐던 거잖아요. 그중 네. 한 명이잖아요.
0: 근데 그 순간에 진짜 마음을 먹고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힘들었었지만 네. 또 이제 특히 서류 준비하는 과정이 제일 그렇구나. 힘들었었고 네. 한국에는 타임라인이 되게 네. 빠르지만 한국에는 네. 네. 그런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1: 오.
0: 또 이제 코로나 아직 약간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더 느리고 예약도 필요하고 근데 아무튼 일단은 잘 신청하게 되었는데 네. 잘 되긴 했는데 얼마나 귀한 장학금인지 알게 되었던 네. 순간은 네. 제 이름이 대사관 홈페이지에 네.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연락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1: 아~
0: 제 이름을 네. 검색을 해서 네. 링크드인이라는 네. 그 어플 통해서
1: 그렇죠.

0: 누군가의 프로필을 발견해보고 네. 거기 안에서 인스타로 들어가서 예. DM으로 연락을 보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1: 아, 왜요? 뭐 때문에 연락을 하시는 건가요?
0: 어떻게 장학금을 받았니?
1: 아, 아 발표하지 어떻게 해서 전형을 받았어?
0: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받은 거니?
1: 아 그러네요.
0: 다 궁금하죠.
1: 그렇죠. 힘든 거는 아는데
0: 다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전화도 네. 약간 전화도 오진 않았더라고요. 네. 막 인터뷰를 볼 수 있는 네. 기회 같은 것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다 궁금하죠. 왜냐하면 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네.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 경쟁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지만 아마 네. 계속 어려워지고 있을걸요?
1: 네. 그럴걸요. 훨씬 더 많이 오고 싶어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아 저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를 그것 때문에 DM 오는 줄 알았더니 야, 어떻게 받은 거야? 장학금을 그렇게
0: 맞아요.
1: 아 그러시군요. 왜냐면 그렇게 오셔서 석사를 마치시고 지금은 참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이력인 것 같아요. 지금 재미있는 이력이고 한국 한복 친흥원의 공식 홍보 대사를 맡고 계세요.
0: 맞습니다.
1: 자, 스페인 분이 한복이라니까 좀 뜻밖이었는데요. 왜 하필 한복이었습니까?
0: 한복은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 여행했을 네. 때 네. 처음으로 입어봤는데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네. 그 문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인 전통 의상도 되게 좋아하지만 네. 입을 수 있는 기회는 일단 없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면은 어떨 때는 조금 문화 문제가 발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약간 네. 조금 이상하거나 아니면 과거 어떠한 뭐
1: 문제가 있거나
0: 문제 때문에 약간
1: 아니면 뭐 왼쪽 오른쪽 잘못 입었거나
0: 잘못 입으면은 예, 예. 약간 좀 무례한 태도고
1: 그렇죠.
0: 네. 막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막 네. 스페인 사람이 네. 전통 필리핀 의상을 입게 된다면은 네. 약간 조금 이상하진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근데 한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복 종류가 되게 많긴 많지만
1: 네.
0: 예를 들어서 그 보통 사람들이 입는 뭐 사진을 찍을 때 아니면 그 겸복궁 갈 때 이렇게 네. 입는 한복들은 되게 단순한 약간 일상생활 옷이고
1: 네.
0: 그리고 그 일상생활 옷은 약간 우리 그 주변에 사라진 지 얼마 되진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1: 네.
0: 그리고 굉장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국 와서 입어보고 콘텐츠를 찍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1: 아.
0: 그리고 스페인에 일했을 때 주스페인 네. 한국 문화원에서
1: 네.
0: 뭐 행사를 하거나 진행을 맡을 때 뭐 사회를 볼 때 아니면 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항상 한복 입고 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복 기관이랑 조금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 한복 친흥원과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홍보대사님이시군요. 아, 그리고 제가 차례로 보니까 참 이게 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게 12살 스페인에서 케이팝을 듣던 그 아이가 뭐 한국 아이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서 있었더라고요. 혹시 뮤직비디오 찍고 셨습니까?
0: 네, 한 네 번 정도 해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뭐 엄청 대단한 일이 안 할 수도 있어요.
1: 누구랑 하셨는데요?
0: NCT Wish랑,
1: 예.
0: 엔하이픈 하고, 펄킴도 한 번 네. 찍었고요.
1: 그리고 아니, 대단한 분들이시잖아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0: 그렇죠. 아마 네. 청소년 때 출연하게 네. 되었다면은 진짜 네. 상상도 못 했을 것 같고,
1: 네.
0: 엄청 행복했을 것 같은데,
1: 네.
0: 이번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분이 엄청 좋은 거죠.
1: 그렇죠.
0: 근데 그런 촬영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1: 맞아요.
0: 거의 맞아요. 그래서 아이돌들은
1: 예.
0: 진짜 엄청 대단하죠. 힘들게 산다는 네.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촬영은 보통 14시간
1: 네.
0: 아니면 20시간 정도 걸릴 때가 되게 많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뮤직비디오를
1: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파비오 씨는?
0: 저를 아마 발견하지
1: 예?
0: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오는 사람들은
1: 예.
0: 이게 현장에서
1: 예.
0: 찍으면서 얼굴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모를 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 저는 거의 항상 결국은 확인하다 보니까 얼굴이 없을 때가 엄청 많아요. 거의 보조 출연이기 때문에
1: 얼굴이 안 나오시는군요.
0: 네. 네, 근데 제대로 잘 보이는 뮤직비디오 중에서 가면을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입니다.
1: 아, 근데 보나야마 유일하게 내가 나타나는

0: 내 모습을 나타나는 그 뮤직비디오가 있었는데 네. 가면을 쓰고 있어서
1: 그래서 섭외가 왔는데 네. 보니까 NCT Wish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NCT Wish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되게 설렜는데 네. 현장에 도착하니까 양 가면을 써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네. 인간 반 양이 나올 겁니다. 아~ 그 사람이 저입니다. 저인데 얼굴이 못 보실 겁니다. 네.
0: 그렇군요. 그래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요. 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양이 파비오였다는 거였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 와, 대단하네요. 아무튼 정말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1: 저, 그러네요. 와, 너무 재밌는 이야기 계속 나와.
0: 정말 아유 이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정치자 유튜브 시청자 분께서 끝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말씀은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저는. 솔직히 처음 저에 왔을 때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컨셉이. 그리고 네. 되게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네. 필리핀과 스페인 네. 같은 나라에게도 네. 좀 큰 관심과 큰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네. 또 앞으로 또 한 번 보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네.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보이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나오실 겁니다. 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스토리,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TBS와 성공213 공동 제작,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이자스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4: 나 감기 걸렸나 봐.
5: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6: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 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TBS 교통정보.
1: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고속도로의 귀성정체는 밤 9시 전으로 풀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인 오늘 가장 혼잡했던 낮 12시 때 이후로 계속해서 정체 길이가 줄고는 있지만 아직은 길게 밀리는 곳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본격적인 정체는 망양휴게소부터 시작되면서 옥산분기점까지 24km 구간에서 길게 정체입니다. 이후로 옥산휴게소 지날 때와 비룡분기 기점 부근 또 옥천휴게소에서 금강까지 각각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목포로 가는 길 지금은 요금소 기준으로 4시간 20분 정도로 소요시간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 습도는 5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귀성길에 빠질 수 없는 풍경이 바로 휴게소죠. 졸음을 쫓고 출출함을 달래며 가족끼리 잠시 쉬어가는 곳인데요. 이 휴게소 저마다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가족에게 맞는 휴게소에 들리는 게 좋겠죠. 인기 있는 몇 군데 좀 알려드릴게요. 쌀밥 정식이 명물인 이천 휴게소는 푸짐한 밥상이 인기고요. 천안 휴게소에는 전국 최초의 호두과자 자동 판매기가 있고 보령 휴게소에서는 바다를 테마로 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옥천 휴게소는 미술관처럼 꾸며져 있어서 눈이 즐겁고 덕평 휴게소는 넓은 애견 공원과 전용 카페가 마련돼 있어서 반려견과 함께 쉬어가기 좋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 한 끼에 잠깐의 여유까지. 고향 가는 길이 고생길이 아닌 행복길이 되시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첫 곡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추석 연휴에 시작 고향길 안전하게 잘 내려가셨나요? 아직도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지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요. 모쪼록 좀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넉넉한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계속 함께하는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송엽 팀장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1: 이병우 팀장님 왜
2: 안녕하세요. 이병우 팀장입니다.
1: 당연히 나를 알 것이다. 뭐 이런 자신감인가요?
2: 아니, 죄송합니다.
1: 아니, 두 분 반갑습니다.
2: 네.
1: 추석 연휴 첫날인데 두 분은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당일날은 이제 큰 집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저녁에는 이제 처가를 내려갑니다.
1: 아, 네. 전통적인 수순이네요.
2: 네, 네. 전통적으로. 전통 꼰대같이. 전통적으로.
1: 가족과 함께죠, 네. 추석은.
3: 네. 그렇죠. 저는 제가 일합니다.
1: 아.
3: 네. 어머니 제사를 모시고요. 네. 열심히 차린 후에 이제 나중에 다음날 저희 집에 가죠.
1: 두 분 다 보니까 추석 연휴에 쉬지는 못하시고 계속 바쁘시네요.
2: 네, 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 네,
1: 길 위에서 네. 있는 시간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실례지만 고향이 뭐 멀리 가셔야 되나요?
3: 아, 그건 아니고 어른들이 저기 강원도에 계셔가지고요. 그쪽으로 좀 넘는데 요즘 길이 잘 뚫려서 네. 그나마 예. 안 막히고 잘 가는 편입니다. 네. 저는.
1: 두 분 다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TBS 라디오는 TBS 시민의 방송 휴대전화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서울 마포구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오늘의 주제는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가는 보험료, 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입니다. 오늘은 내 식구 보험료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하나씩 뜯어보고 겹치는 보장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보장은 남기는 법. 여기에 50대라면 보험과 함께 챙겨야 할 노후 준비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김성혁 팀장님이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대체 왜? 자, 과연 어떤 사연일지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편이랑 같이 홍대에서 곱창집을 하는 55살 아지매입니다. 남편은 뼛속까지 서울 토박이고 저는 거친 바다 냄새 물찜 풍기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사투리. 부산이 고향입니다. 군대 다녀온 든든한 두 아들도 있습니다. 집이며 가게며 남편이랑 하루 24시간을 아주 징글징글하게 붙어있다 보니까 이게 부부인지 왼수인지 하루도 안 다투는 날이 없습니다.
2: 아니 또 양념통들 이렇게 다 꺼내놓고 일을 하네. 그때그때 치열하고 주방은 청결이 최우선이라고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했어. 몇 년 동안 지겨 죽겠네.
1: 아이고야, 지금 막 겉절이 묻히고 정리하던 참이었거든요. 딱 치졸라 하는데 와갖고 뼛속까지 잔소리를 하네. 참말로 사람 기분 나쁘게.
0: 남편이 파워 잔소리꾼이거든요. 가뜩이나 요즘 예민해 죽겠는데 저렇게 또 속을 박박 긁으니 참으로 못 살겠습니다. 왜 예민하다고 해? 곧 명절이잖아 얘. 명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숨이 턱 막히는 기라 얘. 전부 치는 게 힘들어가서가 아니고 예. 신우이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데 저희 친언니도 보험 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보험은 언니한테 남편이랑 아들 보험은 신우이한테 들었는데 예. 명절 때마다 신우이가 새 보험을 권유하이께 아주 난감해 죽겠는기라 예. 이번엔 미리 남편 단도리를 좀 해두려고 예.
1: 당신 이번에 큰 아가씨가 보험 또 권하면 당신이 딱 잘라삐라 알았제?
2: 아휴, 내가 남도 아니고 누나가 어려니 우리 식구 생각 안 할까봐 그렇게 매정하게 말해.
1: 아휴, 그렇게 안 매정해갖고 든 보험이 얼만진 않아. 당신 것만 100만 원인 줄 알아? 내 보험까지 합치면 진짜 300만 원이라 해.
2: 300만 원? 알았어, 내가 그 누나한테 잘 말해볼게. 근데 그 큰 누나가 무서운데 어릴 때 막 때려가지고 아, 난 걱정이야 그게.
1: 그게 나이 신 넘어서 할 소리가.
0: 머니 특별시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네 저희 집 보험을 한번 싹 뒤집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네는 새 식구가 60만 원으로 암이며 뇌며 심장이며 다 된다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도 연금 하나가 없는 기라에 남편이 신우이한테 든 보험도 과한 것 같고 언니 때문에 든 보험도 솔직히 불안하고 예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 생각하니까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저희 가족 보험 좀 봐주시고 불필요한 것만 줄일 수 있게 도와주이소. 아, 이 사투리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막 뭔가 물결 치듯이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이소. 원어민 발음
1: 아닌데.
0: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2: 연습 많이 했다고.
1: 아,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0: 아, 이거 진짜 어렵네요. 약간 외계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대단하십니다. 사투리 쓰시는 분들. 일단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내 식구 보험료가 한 달에 300만 원. 제 숫자를 진짜 몇 번이나 한 번씩 다시 봤거든요. 혹시 회사를 운영하시는 건 아닌가. 1년이면 뭐 3,600만 원인데 이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겠어요. 실제로 만나보시고 어땠어요?
1: 금액이 크다 보니까 특별한 사연처럼 좀 들리지만 실은 좀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습니다. 보통 이제 가정의 보험료가 요즘의 경우 이제 소득의 보통 15% 안쪽으로 다 이야기하시는데요. 자영업자분들은 특별히 좀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이제 그대로 대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0: 그래서
1: 장사가 좀 잘된 시기에는 그 기준으로 보험을 좀 채워놓으면 좋은데 매출이 좀 주춤한 달에는 보험료가 그대로 압박이 되거든요.
0: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본인 보험은 언니에게, 남편분이랑 아들 보험은 시누이에게 나눠서 가입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보험 개수가 좀 자꾸 늘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맞습니다. 아마 두 분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챙겨드렸을 텐데.

0: 문제는 아무도 두 사람의 보험증권을 한 상에 같이 올려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분의 보험은 설계해드린 분은 아내분 보험증권을 못 보고 아. 아내분 보험은 남편분 증권을 못 봤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양쪽과 똑같이 들어가 있는 보장은 계속 쌓이고 솔직히 불필요한 게 많이 쌓일 수밖에 없죠. 서로가 이제 그 부분이
1: 볼 수가 없으니까. 네,
0: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비어있는 보장 끝까지 또 비어있게 되고 뭐 곱창은 초벌을 안 하고 바로 올리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잖아요. 두 분 곱창집 운영하시니까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네. 근데 보험도 그 부분만 보면 딱 그렇게 됩니다.
1: 그렇겠네요. 가입은 따로 하더라도 좀 두 분이 앉으셔서 서로의 보장을 한 번씩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사연자님 친구분은 새 식구 보험료가 6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차이가 너무 큰데요?
0: 그렇게 이제 단순히 또 보험료만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뭐 나이, 성별, 가입 시기, 상품, 가입 금액 또 보험이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에 따라서 보험료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이 60만 원이니까 우리 집도 60만 원이 한다. 뭐 이건 위험한 계산이고요. 다만 그 300만 원과 60만 원의 차이는 이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의 차이입니다. 어딘가에 겹치는 보장이 있던가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들이 많이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딱 그 금액만 놓고 뭐 잘된 보험이다, 뭐 잘못된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연자님 가정에 300만 원어치 보험 이렇게 좀 액수가 큰 만큼 빠진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 보장 내역을 좀 살펴볼까요?
2: 네. 먼저 아내분은 건강보험만 3건 있으셨어요. 근데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암치료비 뭐 이런 것들이 한 증권에 모여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3건에 다 각자 찢어져서 나눠져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이 보험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종신보험 그리고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셨던 이 종신보험까지 더해지면서 매월 98만 원을 혼자 내고 계셨던 거죠. 남편분은 종신보험 여러 건에 2009년 가입한 건강보험, 운전자보험까지 해서 총 혼자 110만 원을 내고 계셨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건수가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였어요. 그 보험 증권마다 특약이 절반 이상 넘게 갱신형으로 채워져 있으셨고요.
1: 네.
2: 증권 보면서 이거 큰 수술 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1: 그런데 내용을 좀 듣다 보니까 종신보험이 여러 개요? 보통 종신보험은 하나만 가입하는 게 아닌가요?
0: 네, 대부분 그렇죠.
1: 네.
0: 뭐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에게 남겨주는 이제 목돈을 남겨주는 상품이고요.
1: 그쵸.
0: 그래서 아이가 어리고 한창 그 학비가 들어갈 때 사망 보장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1: 네.
0: 그런데 사연자님은 그 아이들이 이미 군대까지 갔다 왔고 두 분은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될 시점이고 또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종신보험 나중에 연금처럼 쓸 수 있다는 거로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저축이 목적인 분께는 종신보험이 절대 맞지 않는 상품이다.
1: 그러면 가지고 계신 종신보험을 무조건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2: 아, 그렇다고 무조건 해지해버리시면 안 되고요.
1: 네.
2: 저희가 이제 점검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이제 남길 건 잘 남기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가입하셨던 실손보험처럼 지금은 같은 조건으로 가입이 안 되는 보장은 당연히 최대한 지켜드리고요.
1: 네.
2: 두 분처럼 50대 중반에 접어들면 건강검진하면 이제 뭐 하나라도 나오기 어려운, 이제 쉬운데 그때 새로 가입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뭘 더 넣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걸로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고요. 살릴 건 살리고 부담만 덜어내는 겁니다.
1: 일단 뭐 부부 두 분의 그 보험도 많았지만 두 아들 보험도 1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20대 아들 한 명당 50만 원은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게 아들들이 가져가서 보험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저라면 50만 원이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1: 네.
0: 20대 자녀한테 나중에 은퇴 이후에 이런 보험료를 안겨줬다. 20, 30대 자녀한테 절대 유지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1: 그쵸.
0: 당장 앞에 써야 될 돈 뭐 결혼 자금이라든가 주택 자금이라든가 여러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보통 20대 중반이면 실손 포함해서 10만 원대 초반에 이제 보장이면 보험료면 충분히 구성이 되고요.
1: 아.
0: 네, 50만 원이 나가 있다면 그 안에 보장성이 아닌 다른 성격의 상품이 많이 가입되어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중요한 건 나이가 이 보험을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만족할 것인가 자녀분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1: 그쵸.
0: 요즘 젊은 친구들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뭐 고모니까 이모니까 뭐 보험료 내라. 아, 절대 가입을 안 합니다. 본인이 보험증권 열어보고 이건 왜 이렇게 됐고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0: 많아요. 근데 그때 설명이 안된 보험이면 결국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 보험은 계약자가 누구인지, 납입을 누가 하는지를 보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1: 네. 자, 그 이번에 또 부부 얘기를 좀 돌아와서 실제 두분몸 상태는 좀 어떠셨어요? 식당을 오래 하면은 뭐 무릎이며 관절이며 안 좋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실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거든요.
2: 맞습니다. 두 분은 몸이 성한 데가 없으셨어요. 뭐 어깨, 허리, 무릎, 곱창집을 하시는 게 하루 종일 좀서 계시고요.
1: 네.
2: 또 무거운 통 나르시고 불판 옮기시고 새벽까지 손목을 좀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병으로 병원 가시는 건 아니라도 물리치료 같은 건 워낙 자주 받으시는 거예요.
1: 아이고.
2: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생활형 질병이라고 좀 부르는데요. 이런 분들은 정말 실손 잘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1: 그렇겠네요. 그럼 이런 생활형 질병에 대한 대비는 좀잘 되어 있었나요?
0: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매일 관절을 쓰는 직업은 나중에 어깨나 무릎 수술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1: 네.
0: 그 모식견 이런 것도 빨리 오고요.
1: 그쵸.
0: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이제 두툼해야지 정상인데 보장이.
1: 네.
0: 그런데 증권을 열어보니까 거의 텅텅 비어 있었고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내면서 그런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1: 그러게요. 왜
0: 네.
1: 이랬을까요?
0: 사망 보장만 이렇게 막 계속 갈대어 있는 거예요.
1: 이게 참 안타까운데, 여기서 또 문제가 갱신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에 300에서 어디까지 오르는 거예요, 대체?
0: 어디까지 오를지는 저도 모릅니다. 네.
1: 아유.
0: 어쨌든 평생 내셔야 된다는 거.
1: 네.
0: 네. 4년처럼 55세면 앞으로 갱신을 몇번 하게 될지는 암담하고요. 그 보험료가 제일 비싸지는 시기에 당연히 소득은 줄어드니까 겹치게 되겠죠.
1: 네.
0: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보장은 그 나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을 결국 유지를 못 합니다. 갱신형이 전부 나쁜 건 아니지만 내 보험이 절반 이상 갱신형이라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1: 그렇겠네요. 지금 좀 방송 들으시면서 내 보험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은 분들은 어떤 순서로 뭘 체크하면 좋을까요?
2: 네,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첫째로 흩어진 증권을 한 자리에 좀 모으시고요.
1: 네.
2: 둘째, 겹치는 걸 찾으십시오. 그리고 암진단비가 양쪽에 다 있는지, 비슷한 건강보험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찾아보시고요. 셋째는 비어있는 보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진단비만 있고 수술비가 없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세 가지를 체크하고 보완하시면 됩니다.
1: 일단 흩어진 증권을 모아서 겹치는 보장을 찾고 비어있는 보장은 없는지 확인하기.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막상 특약 이름만 봐도 헷갈리잖아요. 뭐 뇌질환만 해도 뭐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게 또다 보장이 다르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명칭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되고,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지, 뇌혈관까지 보장을 해주는지, 심장도, 심근경색만 보장을 해주는지, 뭐 협심증이라든가, 뭐 부정맥이라든가, 심장에 여러 질환이 있잖아요.
1: 네.
0: 그걸로 포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꼭 진단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술비도 일단은 갖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1: 네.
0: 진단은 최초 1회밖에 보장을 못 받고, 만약에 재발해서 한번더 수술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이 생길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수술비와 진단비를 적절하게 구성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 네. 이 중복되는 보장으로 안 나가도 될 돈이 새고 또 필요할 때 보험 청구하려는데 보장이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자서 확인하기 어렵다 하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사연자님께 어떤 솔루션을 주셨어요?
2: 네, 아내분의 바뀐 보험료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98만 원에서 36만 원이 됐습니다.
1: 오.
2: 세건 나눠져 있는 보장을 하나로 잘 모을 수 있게 종합 수선했고요. 뇌혈관, 뭐 허혈성, 심장, 암 치료처럼 꼭 필요한 거다 살려드렸습니다. 갱신형 특약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보장을 정리해서 건강보험 한 건으로, 종신보험 한 건으로, 여기에 운전자보험 한 건, 간병비 한 건까지 이렇게 딱 정리해서 36만 원이 됩니다. 보장이 줄은 건 절대 아니고요. 같은 보장을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부분을 비싸게 사고 있던 부분을 한 번에 모아드렸습니다.
1: 중복된 보장을 한대 모으고 불필요한 특약을 정리해서 62만 원이라 줄였네요. 그러면 종신보험이 여러 개였던 남편분은 어떻게 정리해 주셨어요?
0: 네, 그 남편분의 종신보험은 해지가 아니라 감액 완납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1: 네.
0: 감액 완납이라는 거는 사망 보장을 줄이고, 줄인 만큼 환급금이 나오거든요.
1: 네.
0: 그걸로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다 내버리는 게
1: 아, 그럼
0: 감액
1: 더안
0: 완납.
1: 내도 되는
0: 네,
1: 거죠?
0: 대신에 사망 보장만 좀 줄었다.
1: 네.
0: 뭐, 그래서 계약

0: 그대로 살려드는 방법이고, 2009년도에 가입한 건강보험은 보장이 약한데 보험료만 많이 나가고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은 체크해서 진단과 실손만 이렇게 남겨서 나머지 삭제를 했고요.
1: 네.
0: 뭐 그렇게 건강보험 실손 뭐 간병보험까지 해서 41만 원 됐고요. 보험료는 작년에 저축인주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20만 원 지금 뭐 해지라면 당연히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환급률이 올라올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아, 어쨌든 이제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은데 두 아드님 보험은 어떻게 정리해 주셨어요?
2: 네, 아드님은 50만원씩 100만원이셨는데 중복된 부분 다 정리하고요. 건강보험을 한 건으로 모으니까 한 명당 15만원, 둘이 한 30만원으로 정리가 됐고요. 70만원 보험료를 아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제안을 좀 드렸어요. 줄여든 이제 70만원 중에 한 20만원씩은 자녀분들 위해서 저축을 하시자라고 해서 옮겨드렸고요. 20대 중반이 면 보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저축으로 돈을 모으시는 게 한참 중요할 때라 이렇게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1: 네, 너무 좋은데요. 일단 보험료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내분 98만 원이 36만 원으로 남편분 110만 원이 61만 원으로 그러니까 두 아들 합해서 100만 원이었던 게 30만 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 308만 원이었던 월 보험료가 12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81만 원이나 줄어든 거예요. 이 줄어든 돈꽤 큰데 어떻게 활용해 주셨어요?
2: 네, 비상자금으로 매월 40만 원씩 저축을 좀 하게 해드렸고요. 나머지 돈은 자녀분 두 분과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연금을 좀 도와드려 봤어요.
1: 네.
2: 자녀 두 분이 올해 25살인데 쌍둥이세요. 그래서 두분 20만 원씩 10년간만 2,400만 원 내시고요. 70세부터 연 687만 원을 평생 57만 원 받으시게
1: 너무
2: 해드렸고요.
1: 좋다.
2: 부모님은 매월 50만 원 10년 납에 70세에 연 750만 원씩 받으시게 월 62만 원 받으시게 도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제 부분 또 해지하고 해서 해지환급금이 좀
1: 네.
2: 있으셨거든요. 이게 한 2천만 원가량 되셨는데 이 돈은 요즘 좀 달러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달러 상품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2천만 원을 넣고 딱 10년 후에 무려 158%. 네, 3,200만 원 받으시게 1,200만 원을 이자로 받으시게 해드렸고, 나중에 환차익까지 비과세로 받으시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1: 네, 뭐, 최근에는 조금 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은 높았으니까
2: 그렇죠.
1: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보험료 내기만 해도 참 빠듯했었는데, 보험 정리로 현금 흐름도 만들고, 필요한 보장은 채우고, 거기에 아들 저축에 부부 노후 연금까지, 이렇게 다 정리가 되니까, 우리 청취자님 밤에 좀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남편분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 여태 내가 왜 이걸 보험료만 내고 있었을까. 그만큼 신경을 안 썼겠죠. 매달 매일매일 일하기 바쁘시니까 피곤하시고. 사실 두 분이 제일 걱정이신 건 보험료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명절마다 볼 사람인데 시누이
1: 그쵸.
0: 언니 얼굴 이렇게
1: 가족이니까.
0: 하니까 그냥 막 못하잖아요.
1: 시누이
0: 가까워서.
1: 어떻게 시누이.
0: 그죠. 피곤합니다. 네. 저희가 한 건, 새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증권을 읽어드린 거고요.
1: 네.
0: 좋은 상품 그대로 두시고 지금 손대면 손해라는 거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마음은 좀 편해지신 것 같아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홍대 곱창집을 운영하신 55세 부부, 그러니까 네 식구 보험료가 한 달에 300만 원이어서 고민 사연을 주셨었는데 부부가 각자의 지인 설계사에게 보험을 맡겨서 따로 관리한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흩어져 있던 보장을 한데 모으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나가던 보험료를 정리했더니 무려 182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 돈으로 20대 두 아들 저축과 부부 노후연금 준비까지 할수 있었어요. 제 속이 다 시원해지는 솔루션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내 보험도 좀 정리가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라서 도로 위에서 운전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졸지 마시고요. 혹시 휴대전화 영상 보시지 마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노래입니다. 운전만 해.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2부 시작됐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김송혁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 받아볼게요. 3320님이 보내주셨는데 천안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많아지면서 치매 걱정이 돼서 동생과 상의 끝에

0: 치매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이 다르고 진단서만 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태가 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 치매 진단서만 있다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치매보험은 치매라는 진단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치매라도 어떤 분은 보험금이 나오고 어떤 분은 안 나오는 거고요. 가입하실 때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진단서 들고 가셔야 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늦으시는 거죠.
0: 그럼 또 뭐 치매 진단을 받아도 초기면은 보험금이 안 나오고 상황이 더 안 좋아져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네. 그 치매는 그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척도가 있는데 네. CDR 척도라고 부르면 임상 치매 척도라고 하는데요. 네. 기억력, 판단력, 사회활동, 집안생활, 자기관리에 대한 항목을 뭐 나눠서 점수를 매기는데 이 점수에 따라서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나누고요. 대부분 치매보험은 이 단계별로 보험금이 나오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부터 어떤 단계부터 보장을 받는지 그러니까 무작정 치매보험이라 그래서
0: 다 나오는
2: 게 아니네요. 아니다. 라는 거죠.
0: 그러니까 치매 진단 자체가 주는 무게가 참 클 텐데 보험금이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중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1: 아, 중증 치매는 혼자서 생활이 거의 불능한 상태를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그 단계를 가시는 비중은 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정도 고요. 중증만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료는 계속 나가는데 정작 받을 확률은 좀 낮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경증 단계부터 보장이 되고 중등도, 중증 단계별로 올라가는 구조를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그런데 또 뭐 중증이라고 해서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실제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2: 보통 그 세 가지가 필요한데 네. 첫 번째 그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 의학의 이제 진단서, 전문의의 네. 진단서. 둘째, CT나 MRI 같은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검사 결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되어야 한 조건이 붙는 상품이 많습니다.
0: 까다롭네요.
2: 네. 잠깐 기억 못했다가 갑자기 회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치매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가입할 때는 우리 부모님 상품은 어떤 검사를 요구하는지, 며칠 이상 요구하는지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되고 무작정 모든 치매보험이라고 해서 검사 조건이라든가 보장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0: 네. 우리 3320님 혹시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이런 청구가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다시 또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 팀장님께서 두 팔 걷고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치매까지는 아니고 좀 깜빡하는 정도가 심해진다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치매로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1: 그 단계를 저희가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 경도인지 장애 진단비를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단계에서 검사받고 관리하고 뭐 시작하는 것이 진행 속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검사비며 병원 오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식분들의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 특약이 있으면 그때 또 든든한 버팀목 돈이 됩니다.
0: 그렇죠. 뭐 치매라는 게 완치는 어렵지만 그래도 또 약간 치료를 받으시면서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는 거니까요.
1: 그렇죠.
0: 그럴 때 꼭
1: 그렇죠.
0: 필요하겠네요. 가입을 원하시는 자녀분도 아무래도 많으실 것 같은데 부모님이 좀 연세가 많으시고 지병도 있으셔서 가입이 가능할까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치매보험 가입이 될까요?
2: 네, 연세가 있으셔도 가입할 상품이 있고 지병이 있으셔도 심사를 완화한 간편 심사 상품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는 치매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 시기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아까 지병이 있어도 간편심사로 가입이 되는 보험이 있다고 했으니까 되지 않을까요? 맞으면 맞다. O.
1: O요?
0: 네.
1: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0: 꼭 이러시더라고요, 마지막에. 하지만 저는 항상 대쪽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1: 네. 오르하실 겁니까?
0: 갑니다. 네. 네. 아, 아니군요. 네. 왜 아니죠? 아까 간편 심사로 지병

0: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하실 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두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치매 진단서만 있다고 보험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치매 보험을 가입할 때 어느 단계부터 보장이 시작되는지 어떤 검사 결과가 필요한지까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전문가분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뭐 개인마다 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0원의 1호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은 438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60대 중반이신데 잔병치레가 좀 있으셔서 지금까지 보험을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못 드셨어요. 시골에서 밭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무릎이며 어깨며 안 아픈 곳이 없으신데요. 앞으로 병원 갈 일도 많아질 것 같아서 자식된 마음에 보험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머니께 딱 하나만 준비해드린다면 어떤 보장을 넣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험을 좀 적당한 보험을 추천해드리기 전에 일단 60대 중반에 지병까지 있는 부모님 혹시 보험 가입이 어려울까요?
1: 예전에는 그 가입이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심사가 좀 완화된 그 간편심사보험이 따로 있어서 네. 지병이 있으셔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요.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그 간편심사를 알아보면 안 되고 먼저 일반심사 상품으로 심사를 넣고 나서 안 됐을 때 간편심사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어렵다는 답이 나오면 그때 간편심사를 가는 겁니다. 잔병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굳이 비싼 쪽으로 안 가셔도 됩니다.
0: 그러니까 어머니 보험을 알아볼 때 또 자녀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게 있을까요?
1: 간편심사는 최근 뭐 몇 개월 이내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이 있었는지 최근 몇 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암이나 큰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는지를 봅니다. 다만 그 상품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병력이 빠짐없이 알려야 된다는 거고 혈압약을 먹는 것부터 최근 병원에 다녀온 거 최근 3개월 이내 병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가입할 때 그 빠트리면 나중에 이제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릴 의무를 잘 하셔야 됩니다.
0: 또 부모님들이 잘 챙기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머니께 보험을 딱 하나만 들어드린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보장은 무엇일까요?
2: 네, 우선 먼저 병원비를 실제로 막아주시는 실손보험이 뭐 가장 먼저고요. 어머니 연세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이 또 있으세요. 지병이 있으셔도 들어갈 수 있는 유병자 실손 따로 있으시고요. 60대 중반 가입하시면 앞으로 갱신을 여러 번 맞게 되는데 이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지 그거조차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보험을 먼저 고르고 보험료를 맞추는 거가 아니고요. 내가 매달 낼 수 있는 보험료를 먼저 정하시고요. 그 안에 보장을 구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입 기간과 갱신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순서를 좀 정해놓으시면 현명하게 보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 일단 뭐 실손 하나만 있어도 병원비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큰 병에 대한 준비는 또 따로 필요할까요?
2: 실손은 이제 실제로 쓴 병원비를 조금 보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제 큰 병이 나시면 병원비만 드는 게 아니죠.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오가는 뭐 교통비, 옆에서 돌봐주실 사람.
0: 체류 비용도 들 것 같고.
2: 그렇죠. 그리고 농사 못 지으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실손은 기본으로 두시고요. 암과 뇌혈과 심장,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병원비에는 당연히 진단비를 따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0: 어머니께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농사 짓는 분께서 특별히 더 챙겨야 될 보장 같은 게 있을까요?
1: 네. 그 이 부분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농사일은 이제 질병보다 다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운기나 농기계 사고가 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사다리 트럭 뭐 내려오시다가 넘어지는 낙상 또 여름철에 벌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밭에서 또 몇 시간씩 또 맞아요. 계시다가 온열질환 올해 온열질환 환자가 엄청 많았잖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래서 어머니 보험에는 상해 쪽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뼈가 부러졌던가 골절이 됐을 때 다쳐서 나온 수술비, 진단비를 좀 넣으시고 상해 수술비. 다친 몸이 또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후유장애 보장도 추가하셔야 되고요. 네. 자녀분들이 그 부모님 보험 알아보실 때 암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다치는 또 나이가 들면 또 골절이도 쉽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0: 네. 이렇게 상해보험까지 뭐 개인이 보장할 수 있는 것,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된 것 같고.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뭐 정부에서 농가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많던데 보험은 없나요?
2: 아, 네. 농업인 안전보험이라고 농사하시는 분 다치실

0: 경우에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자체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돈은 크진 않고요.
1: 네.
0: 가까운 농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일단은 우리 어머님이 무릎이며 어깨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관절 질환은 좀 보험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평생 반일 하신 분들은 이제 무릎이나 어깨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제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이런 수술비 좀 생기시고요. 관절 질환은 수술로 이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으세요.
1: 네.
0: 다만 치료를 받고 있는 부위는 보장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좀 붙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더 미루기보다 현재 건강 상태로 빨리 어떤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농사일을 해오지신 터라 몸이 성한 곳이 없으신 우리 60대 어머님을 위한 보험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병력이 있다고 무조건 유병자 보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일반 심사부터 알아본 뒤에 안 되면 이제 간편심사로 가는 거, 그리고 병력은 빠짐없이 알리는 거, 마지막으로 실손을 기본으로 두되 상해 보장을 꼭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방송 듣고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3727님도 궁금하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 삼촌, 형 모두 고혈압이라 저도 걱정인데요. 나중에 진단을 받게 되면은 미리 혈압 관련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실비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우리 3727님은 가족력 때문에 내가 좀 고혈압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실손은 실제 쓴 치료비 일부를 좀 보장하는 상품이거든요.
1: 네.
0: 근데 고혈압은 그 자체로 좀큰 돈이 바로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받고 약을 받는 정도고요. 문제는 좀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혈압으로 올수 있는 뇌혈관이나 실손으로 메꿔주는 병원비의 일부를 뺀그 뒤에 오는 뭐 장기 재활이라든지 간병, 그리고 또 일을 못 하시니까 그거로는 소득 공백에 대한 거는 실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뇌혈관 쪽의 치료와 회복 기간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혈관 쪽으로 보완하시는 게 보험료도 저렴하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진단비다 해갖고 뭐 1,000만 원 이런 걸 가입하시면 이것만 보험료를 한 10만 원씩도 내세요.
1: 그러니까 치료비 좀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
0: 그렇죠.
1: 미리 가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저렴하겠죠.
0: 그렇죠.
1: 네.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더라고요.
2: 맞아요.
1: 연령대도 좀 높으시니까
0: 맞아요.
1: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0: 그렇죠.
1: 것 같아요. 5791님이 아내가 3년 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는데요.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유병자 보험만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건강체 보험으로는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허리디스크하고 암보험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2: 아니, 상관이 없죠.
1: 네.
2: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 상품이 이제 가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는 상간 유무를 따져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지혈이라든가 고혈압하고 암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일반체 굳이 간편이라든가 뭐 이제 유병자 보험 가입할 필요 없고 일반 건강보험을 가입이 가능한데 대신에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 뭐 유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장, 위뭐 이런 부분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약간 치료받는 이력이 있고 계속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간편보험이라든가 뭐 실질적으로 이제 부위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간편보험을 활용하고 지금 청취자님처럼 허리디스크인데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은 일반 암보험이 지금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좀 연관성을 보시고
2: 네,
1: 그다음에
2: 맞습니다.
1: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네요. 1998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10년 앓은 치질이 심해져서 수술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치질 수술도 수술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수술이지 않나요? 치질 수술도 아닌가요?
0: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행입니다.
0: 네, KCD 코드라고 해서 2006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 특약을 일반적으로 보장이 되긴 하는데요. 수술 분류 코드에서 1호종으로 나눠지는데 그 치액 절제술은 그 하위에 들어가서 금액은 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급여로 또 포괄 그 수까지 밖으로 나오는 좀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급 병실 차액이라든지 무통 주사, 그다음에 자동 봉합기, 수술 전 초음파 항목 보통은 내 앞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붙으면 입원까지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비급여 치료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실손 관점에서는 2세대 이후로는 급여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한데요. 1세대는 이 부분이 면책이에요.
1: 아, 그러면 네. 이분이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봐야겠네요. 1세대인지 2세대인지.
0: 그렇죠. 그래서 그 1세대는 보상이 좀 어렵습니다.
1: 네. 이거 한번 잘 참고하셔서 내가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2: 네.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보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대비 보장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면 꼭 보험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김성아 팀장님.
0: 저는 갱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의 보험의 50% 이상이 갱신형이었잖아요.
1: 너무 안타까웠죠.
0: 네. 그래서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요. 보험료가 나중에 비싸질 수 있으니까 꼭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모처럼 만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나누시면서 뭐 그동안 못한 이야기 실컷 나누시고요. 오가는 길은 안전하게 마음은 넉넉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박효신의 그것만이 내 세상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날게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 귀성정체 길이가 서서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많이 밀리는 구간이 총 20km 내외 정도 되고 있고요. 이미 소통이 원활해진 곳도 있습니다. 다만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가는 길은 차령터널에서 정안휴게소까지 5km 정도 정체되고 있고요. 또 선운산 나들목에서 논산분기점까지는 20km 정도 아직은 길게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총 100km 넘게 정체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총 22km 정도 정체 구간이 남았습니다.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 9km 구간, 또 옥산분기점에서 옥산하이패스 요금소까지 8km 정도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배리 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9: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0: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11: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0: 둘째,
11: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0: 셋째,
11: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0: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11: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0: TBS 교통정보
12: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 귀성길 정체가 거의 풀려갑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직 밀리는 고속도로는 대체로 10km 내외의 정체 구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옥산분기점에서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까지 8km 구간, 청주부터 남이분기점까지 3km와 남청주에서 주감휴게소까지 2km 정도 각각 밀리고 있고요.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남논산 요금소에서 논산 분기점까지 6km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북상주에서 상주와 김천 분기점 일대로 총 4km 정도 정체가 남았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 습도는 6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는 강원도 일부 구간에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일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동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도 예상되니까요. 귀성과 귀경 차량으로 인해 연휴 기간 중에 가장 혼잡할 내일 빗길과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시간 대부분 고속도로 흐름은 좋은데요. 이미 어제 귀성길에 오른 차량이 많았어서 예상보다 정체가 빨리 풀린 걸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내일 귀경 정체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9도, 습도는 6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0: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0: 마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2588
3: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4: 눌러줘요 2588
3: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당신이 무엇을 선택했다면 어떤 이유로 그 선택을 했을까요?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평소 신념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린 결정에 만족하시나요? 그 결정을 만족시키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 정답은 계속 바뀌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0: 레제플린, 락앤롤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는 말에 여러분들께 많은 질문을 던져드렸는데 주변에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 마치 어떤 모든 일에 정답이 있는 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요. 제가 예전에 여느 말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살면서 정답이 있을까요? 저는 정답 없다고 봅니다. 오늘 첫 곡을 들으시니까 오늘 초대손님 계신가? 이런 생각 드시죠? 맞습니다. 초대손님이 있는 날 늘 레드제플린의 락앤롤 틀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시려나? 아직은 별로 없어서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오늘 토요일 하이라이트가 나가는데 오늘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K2 김성면님 잠시 뒤에 만나겠습니다. 반갑다 이런 인사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1: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광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K2 김성면 슬프도록 아름다운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나가기 전에 말씀드렸었죠. K2의 김성면 씨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K2 김성면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호칭을 선배님으로 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예전에 음반 녹음할 때 잠깐 인연도 있고 해서 제가 자꾸만 CC 하는 게 이게 좀 버릇없어 가지고 안 되겠어요. 네. 선배님 안녕하셨어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이게 진짜 한 2집 음반 때니까 몇 년 만이죠?
1: 그게 2집이 97년도였습니다. 예. 네, 거의 한 30년 가까이. 네.
0: 아, 근데 그 우리가 흔히 예능에서 보면은 뭐 방부제 하는데 진짜 우리 선배님도 진짜 만만치 않으시네요.
1: 아닙니다.
0: 그러면 그게 30년 전이면 선배님 그 첫 음악은 언제 시작을 하신 거죠?
1: 첫 음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락 밴드 그 당시에는 헤비메탈 밴드죠. 근데 아이언 로즈라는 팀으로 그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스쿨 밴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언 로즈.
0: 네네.
1: 저는 아이언 로즈라고 줬는데 사람들이 자꾸 철장미라고 불러가지고 철장미가 됐는데 멋있게 아이언 로즈라고 전화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철장미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교 때 밴드를 시작해서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락이 이제 한참 인기가 있을 때니까 그 당시 이제 파고다 예술극장이라는 소극장에서 이제 많은 밴드들이 공연을 많이 했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인디지만 옛날에 언더그라운드라고 그랬잖아요.
0: 네네.
1: 뭐 그 당시 이제 뭐 얼마 전에 나오셨던 블랙신드롬 그 영철이 형님이나 뭐 블랙신드롬 팀이나 뭐 신하의 부활 백두산 다 그 파고다 예술극장에서 공연 그랬대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프라이데이 애프터눈이라고 국내에 있는 인디 밴드들 락 밴드들만 가지고 옴니버스 음반이 나왔었어요.
0: 네.
1: 아마 88년인가 89년인가 그랬는데 거기.

0: 뭐 블랙 신드롬, 하이톤, 다크 에이지, 뭐 대쉬, 뭐 크라티아 뭐 이런 팀들이랑 같이 음반 참여를 했었죠. 철장미라는 이름으로.
1: 그러면 그 시대가 고등학교 스쿨밴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학생 신분?
0: 아, 그때는 이제 나이가 20살, 뭐 21살 아, 이렇게
1: 졸업했을 때.
0: 네, 졸업했을 때가 된 거죠.
1: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러면 이 밴드 활동을 시작을 하셨네요.
0: 네, 고등학교 때 시작했으니까.
1: 일반 팬분들은 K2 김성명 그러면 그 보컬이 락 보컬이거나 이제 음악이 강한 음악을 하는데 보통 좀 그 락을 해도 락 발라드 쪽에 가까운 아, 음악을 네네. 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1: 네, 네. 그러면 그 아이언 로즈 때나 네. 그 시대 때도 그렇게 락 발라드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0: 그때는 락 발라드가 거의 없었죠. 그냥 레퍼토리가 이제 그때는 네. 아마추어 밴드니까 다른 해외 아티스트들 카피곡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뭐 이니 맘스틴이라든지 멀틀 크루라든지 뭐 건센 로지스 뭐 블랙사바스 뭐 그런 밴드들 음악을 많이 했었죠.
1: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인터뷰나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프라이데이부터는 네. 찾아봤더니 그 김성면에 대한 평가가 그 굉장히 독보적인 샤우팅 창법이다 이렇게 많이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지르는 어떤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뛰어나셨었나 봐요.
0: 글쎄요, 그때는 뭐 누구한테 요즘처럼 무슨 실용음악과나 이런 게 없을 시절이니까 누구한테 노래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그냥 그 해외 아티스트를 곡 카피하면서 똑같이 내보려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했을 때니까요. 네.
1: 이번 주에 그 선배님 노래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이번 주 토요일 날 K2의 김성면 씨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사연이, 야,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9584님, 와우, 김성면 형님 출연 대박. 토요일 술 약속 있는데, 빨리 들어와서 들어야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뽑아왔냐면, 9584님, 토요일 술 약속은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금요일 술 약속이 있으시면 혹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우리 9584님 헷갈리셨네.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입니다. 토요일 술 약속은 밤새 드셔도 될 것 같고요. 5442번님 어쩐지 요즘 K2 김성면님 노래가 많이 나온다 했더니 출연하시는군요. 이렇게 보고 또 9587님이 제일 열혈 팬이세요. 김성면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어요. 다음 내용이요. 복면 가왕 탈락했을 때 MBC 게시판에 막 항의했더랬죠.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진짜 사실 저희가 락 음악을 하다 보면 한 획을 긋는 밴드들이나 그런 가수들이 꼭 존재를 합니다.
0: 네네.
1: 뭐 우리나라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백두산, 신화위, 뭐 부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국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떤 솔로 가수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서의 감동은 K2 김성면 선배님만한 그런 가수가 있을까? 아유, 저는 못 찾겠어요, 사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밴드로서는 뭐 이렇게 많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정말 이 락 음악의 한 또 발라드 쪽에서 한 장르를 김성면 장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렇게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다음이 이제 피노키오로 이제 활동을 네네네. 하시게 되죠.
0: 그게 이제 그 철장미란 인디밴드 락 밴드를 활동을 하다가 제가 22살 때 그때쯤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집안에 장남이고 남동생 여동생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 계시고 할머니도 다 같이 살고 있을 텐데 이제 나이가 차니까 군대도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뭔가를 집안에 보탬이 되는 일을 좀 해놔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때쯤에 제가 대학교에서 헤비메탈 할 때 알던 후배들하고 데모 테이프를 많이 만들었어요. 성격이 그렇게 꼼꼼하게 만들어놓고 한 군데도 안 가고 그냥 거기 간직하고 있었는데 네 대학교 때 동아리 그 친구 하나가 저희가 무슨 유학원을 다니는데 거기 원장 형님이 워너뮤직에 계시다. 그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에 직배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워너뮤직에 계시는데 데모테이프 한번 만나서 들여봐라 막 이래서 약속을 하고 드렸죠. 그랬는데 또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안 됐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워너뮤직에서의 그 솔로 가수들은 계획이 한 1년 뒤로 미뤄져 있는데 그 이전에 소위 말하는 PD메이커라고 그래서 다른 중소기업에서 만든 작은 회사에서 만든 그 음반을 워너뮤직을 유통을 한다. 근데 그때 피노키오라는 팀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컬이 없다고 그쪽 회사 대표가 제 데모 테이프를 듣더니 꼭 좀 만나게 해달라. 뭐. 그래갖고 이제 피노키오라는 팀의 회사를 가게 됐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는 피노키오 팀이랑은 음악적인 성향은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제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 장만 그러면 참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피노키오 음반에 개곤 보컬로 일단은 한 장을 하게 된 거죠.
1: 아,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네네. 그랬는데 그 피노키오에 있었던 사랑과 우정 사이가 네. 굉장한 히트를 치게 되죠.
0: 그것도 또 에피소드가 있는 게 네. 사랑과 우정 사이를 만들어주신 작사 작곡 하신 분이 오태호 씨인데 네, 네, 네. 저랑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 오태호 씨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나 이렇게 음반 내는데 곡 하나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또 사실은 그 옛날에 이병열차로 유명하신 김민호 씨한테 갔던 노래인데 그걸 뺏어왔더라고요. 그래서.
1: 아, 부르지도 네. 못하고 그냥 네, 뺏긴 거군요. 네, 네.
0: 저한테 가져와갖고. 아. 그게 운명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저한테 사랑과 우정 사이를 오게 된 거죠, 그게.
1: 이야. 네. 그럼 이 대목에서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사랑과 우정 사이. 피노키오가 부른 거고 이때 당시에 개건 보컬로 참여하신.
0: 네, 제 보컬이었죠. 네.
1: 김성면님의 목소리입니다.

0: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네.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지금 K2 김성면님하고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 노래로 진짜 그때 어마어마한 인기였었죠.
1: 근데도 그게 노래를 발표했을 때가 92년도였는데
0: 네.
1: 그게 92년. 예, 92년도에 피노키오 음반을 발표했을 때 타이틀곡이 이 곡이 아니라 다시 만난 너에게라는 노래가 타이틀곡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두 번째 서브타이틀이었는데 이제 피노키오 멤버 전체가 다 회사에서 음반 활동 좀 하다가 방송 좀 하다가 다 나오게 됩니다. 피노키오 멤버 전체가 다 밴드로서 다 나와서 활동을 못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회사가 없으니까.
0: 네네.
1: 근데 그 사이에 그 당시가 이제 대한민국의 그 노래방 열풍이 이제 막 처음으로 막 시작될 때 당시라서 모든 그 방송국마다 순위 프로에서 노래방 순위도 따로 발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0: 아, 맞아요. 네,
1: 네, 그랬는데 저희가 2년을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사랑과 우정 사이가 노래방에서 순위 1위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래가 발표한 다음에 2년 뒤에 활동 안 하고 있는 2년 뒤에 가요 톱10에서 이제 탑10 안에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2년 뒤에 1위를 하게 됐죠. 역주행성인 거죠. 원조 역주행성. 발표하고 2년 뒤에 된 거예요.
0: 2년 뒤에 네네. 1위를. 와. 네.
1: 그러니까 노래 스스로 전국 노래방에서 이렇게 계속 돌다가 네. 네. 이렇게 됐죠.
0: 이야, 역시 좋은 곡. 과 좋은 보컬은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나 봅니다.
1: 네, 네. 좋은 곡, 좋은 곡이었고 정말 제가 불렀지만 제가 만든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랑을 하자면 사랑과 우정 사이는 진짜 모든 세대에 다 딜레마 같은 부분이잖아요.
0: 네네.
1: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직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0: 네. 네. 그래도 또 좋은 곡. 또 그거에 딱 맞는 또 보컬이 이렇게 정말 찰떡처럼 맞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그 시너지가 아니었나 싶고.
1: 감사합니다. 네.
0: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K2가 결성이 되죠.
1: 네네네.
0: 네. 그 기타리스트
1: 이태섭 씨하고 네네. 처음에는 2인조로 시작을 했죠. 근데 K2를 결성하게 된 이유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피노키오 음반은 한 장만 하기로 돼 있었고 제가 원래 개인적인 솔로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 전에, 피노키오 이제 2년 만에 가요톱10이 1위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방송을 계속 돌았는데, 그 당시에 원래 피노키오 기타리스트는 지금 포지션에 안정훈 씨였거든요. 포지션에 한 팀에 안정훈 씨가 먼저,
0: 포지션.
1: 네, 네, 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없는데 어떡하나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아발란시 저는 철장미 음반 프라이데이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태섭이랑 친구랑 좀 잘 아는 관계였으니까
0: 네네.
1: 제가 이제 멤버들한테 우리 활동할 때 그러면 이런 친구가 있는데 헤비메탈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같이 방송 활동하는 거 어떠냐 그 다 좋다고 그래서 피노키오 마지막 활동을 이제 이태섭 씨가 하게 됐죠.
0: 네.
1: 그러다가 이제 피노키오는 전체적으로 이제 남고 저는 이제 원래대로 계획대로 제 음악을 하겠다. 네, 그래서 나오는데 이태섭 씨를 마지막에 이렇게만 불렀다가 또 저 혼자 솔로를 내버리면 이태섭 씨 혼자 또 공중에 붕 뜨는 것 같고 그래서
0: 네.
1: 사실은 K2라는 반은 약간 프로젝트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K2 1집은.
0: 네.
1: 그랬는데 이제 K2 1집이 제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네. 가요톱텐 1위를 하게 돼서 아 이제 집안에 좀 보탬이 되겠다 싶었는데 바로 영장이 나와서 네, 94년도 7월에 7월 군번으로 군대를 가고요.
0: 네.
1: 그런 동안에 이제 이태섭 씨랑 저랑 따로 작업을 해놓은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18개월 방이었기 때문에 곡 작업들은 퇴근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0: 네. 네네.
1: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K2 1집이 나온 거죠.
0: 아 네네. 군대 복무하는 상황에서
1: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워너뮤직이라는 곳에 이사님이 회의할 때 내가 이 음반이 10만 장이 넘은 손에 장을 지진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모든 게 불리한 조건이었던 게
0: 네네.
1: 그분 이론은 피노키오는 이름 쓰는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갑자기 K2라는 이름 쓰는데 보컬은 군대가 있으니까 방송활동 못할 거고 PR은 못할 건데 이 음반이 되겠느냐
0: 예.
1: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음반만 나왔는데 이게 40만 장이 팔립니다. 그래서
0: 맞아요. 네, 네. 그 케이트 음반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네. 진짜.
1: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손을 장인을 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케이트라는 음반이 잘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음반이 끝나니까 이태섭 씨가 또 본인 따로 음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태섭 씨는 나가시고 네네. 제가 이제 K2라는 이름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0: 그 음반의 히트곡이
1: 슬프도록 아름다운하고 잃어버린 너. 네, 네 그게 제일 많이 알려졌었죠. 네.
0: 진짜 슬프도록 아름다운이랑 잃어버린 너를 모르면서 락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면 선배님 여기에서 아까 시작 첫 곡을 슬프도록 아름다운을 네네. 들었고 잃어버린 너 한번 들어볼까요?
1: 아마 잃어버린 너는 네. 제가 당시에 후일담으로 들은 건데 넥스트 멤버들이 어디서 기자회견 아니 저 인터뷰를 하다가 네네. 그 카페에서 잃어버린 너가 나온 걸 듣고 신해철 씨가 뛰어가서 네. 이거 누구 노래냐고 물어봤을 정도로 그 아마 국내에서 가요를 내면서 기타 녹음을 따로 하루를 잡고 기타 녹음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잃어버린 너는 아마 이태섭 씨가 이 기타 사운드를 녹음을 내려고 그 녹음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나중에 녹음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기타 사운드랑 사운드에 신경을 많이 썼던 곡입니다.
0: 그러면 이제 DJ가 소개를 할 때 네네. 이 슬프도록 아름다운하고 잃어버린 너는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한다 그러면 K2의 네네네. 잃어버린 놉니다가 맞겠네요.
1: 네네, 그렇죠.
0: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K2의 김성면으로 네. 활동을 하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K2 잃어버린 너.

0: K2 잃어버린 너 듣고 오셨습니다. 선배님 그 곡 설명을 듣고 기타를 들어봤더니 이게 기타 사운드가 진짜 새롭게 들리네요.
1: 아마 그 당시로서는 아마 가요에서 기타 녹음을 이렇게 오래 공들여서 한 사운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태석 군도, 그러니까 우리 음악 하다 보면은, 외국 아티스트들은, 락커들은 녹음을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네. 정말 많이 듣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우리나라 녹음실에서 가요 녹음하는데 기타만 갖고 막, 잘 못 하잖아요, 그렇게. 기타 뭐 한 프로 안에 끝난다거나 뭐 한 프로에 두 곡을 친다던가 막 이러는데 아마 이 노래가 그 기타만 갖고 이렇게 그게 또 가능했던 거는 녹음실에 두 번째 서열의 녹음 기사가 태섭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메인 기사님 퇴근하신 다음에
0: 네.
1: 새벽에 통으로 막 그렇게 실험하고 막 그래하고 잡은 사운드였죠.
0: 그랬구나. 지금은 그 녹음실 어딘지 얘기해도 되죠?
1: 지금 그 녹음실이 없어졌을 거예요. 압구정동에 베이 스튜디오라고 있었는데.
0: 베이 스튜디오예요. 네.

0: 그 유명한 녹음실한테 네, 네. 지금 없어졌습니까?
1: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베이스 스튜디오.
0: 아, 그래요. 아, 또 사연을 몇 개 좀 보내드릴게요. 6842번님. K2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숨어져 있나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K는 김성면의 K, 2는 이태섭의 2라는 게 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1: 그거는 여러분들이 맨날 댓글에서 상상하죠. 그렇게 많이 썰이고요.
0: 네. 아, 그렇구나.
1: 제가 네. 공식적인 K2라는 이름은 네네. 아 진짜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당시에 이제 피노키오로서 가요톱10이나 이런 순위프로 나가면 그 당시 뭐 서태지 아이들, 신승훈 씨, 뭐 김건모 씨 막 여러 팀들이 듀오스 막 여러 팀들이 나오잖아요. 끝날 때. 네네. 그럼 막 김건모, 뭐 신승훈 뭐 이렇게 네네. 나오는데 피노키오. 아, 네 글자 안 좋은데 막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 아, 그리고 이제 아 거기서 뚫고 나오려면은 뭐 지처럼이 푸푸트크 막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차에. 네. 당시에 이제 K2라는 영화를 봤어요. 외환대, 외국 영화인데.
0: 아, 네, 등산.
1: 네, 네, 네 등산 네, 영화인데. 네, 네. 거기서 그 남자 주인공이 에베레스트도 등반했고 다 완등을 했는데 K2만 몇 번을 실수를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고 누워 있어 여기 있었어요. 아. 내 친구가 와서 너는 왜 K2에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너는 이미 에베레스트도 다 완등하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네. 그때 주인공 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던 게 세계에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에베레스트고 네. 두 번째 봉우리는 K2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봉우리는 K2다. 그 얘기가 저한테 이제 뭔가 딱 왔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 저만이 할 수 있는 음악적인 봉우리 K2라는 봉우리를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거창하게 시작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김씨 아니냐 이씨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네.
0: 아 근데 이 6842번님의 질문이 그러면 뜬금없는 건 아니네요.
1: 아, 뜬금없는 건 아니죠.
0: 이게 많이 막 돌아다녔나 네. 봅니다.
1: 많은 분들이 이제 네네. 김씨가 두 명이냐 김씨랑 이씨라서 뭐 K2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0: 자, 2564번님께서요, 와우, 김성면님, 혹시 라이브 해주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라이브는 나중에 저희가 공개방송을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1: 네네.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0: 네. 네네. 꽃마리님, 이번에도 유튜브 영상 올리실 거죠? 그랬더니 우리 막내 작가가 거기에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네, 우리 선배님, 진짜 팬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 대부분
0: 네.
1: 다 남자분들입니다. 거의 한 80, 90%가 남자라고.
0: 아, 그래요? 근데 꽃마리님은 여자분 같고.
1: 아, 그래요?
0: 네, 그 다음에 이 복면가왕 탈르캐스트 MBC 게시판에 항의한 분도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남자분일 것 같은데요.
0: 그러면. 아, 그래요? 네. 네. 아,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 또 이렇게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 와중에 신곡을 내셨어요, 선생님?
1: 네, 제가 5월 15일 날 삶의 중심에서라는 노래를 냈고요.
0: 5월 15일이면 한 달
1: 정도 네, 한 달 정도 된. 전에. 네. 네, 이 곡을 낸 거는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7월 달에는 슬프도록 아름다운을 제가 또 낼 거고요. 그다음에 사랑과 우정 사이를 먼저 낼 거고요. 7월 달에는 그리고 8월 달에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그 다음에 그녀 연인에게 유리해서 이렇게 내면서 중간에 신곡도 내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옛날 노래들을 제가 다시 부르는. 그러니까 30년 만에, 35년 만에 노래를 다시 부르는.
0: 편곡도.
1: 편곡은 거의 원곡이랑 똑같이 갈 거고요.
0: 거의 원곡.
1: 근데 대신 네네. 이제 그 당시에 건반으로 했던 거를 진짜 리얼 오케스트라로 녹음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이 제가 피노키오로서의 데뷔 35주년이 되는 해래서
0: 와, 네,
1: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곡씩 히트곡들을 다시 내면서 신곡도 내서 내년에 이 곡들을 모아서 데뷔 35주년 기념 음반으로 그래서 이제 LP나 뭐 CD든지 LP든지 뭐 이렇게 해서 기념 음반으로 만들어서 묶어서 낼 생각입니다.
0: 네.
1: 그 모든 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노래가 이제 삶의 중심에서인 거고요.
0: 아, 삶의 중심에서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 스타트를 하신
1: 네네.
0: 거군요. 네네. 이야. 그러면 20대의 노래를 네네. 30대의 노래를 40대의 김성면의 목소리가 이제 지금의 김성면이 네네. 다시 부르게 되는
1: 네네네.
0: 그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거고
1: 비교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이번에 7월 달에 내는 피노키오 시절의 사랑과 우정 사이는 네네.

0: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어 피노키오를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K2로 변하네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가지실 네네. 것 같아요. 네.
1: 자 선배님. 그

0: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가 겪어온 경험을 토대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가 됐으면 해서 힐링이 됐으면 해서 용기를 드렸으면 해서 만든 곡입니다.
1: 어, 네. 작사 작곡.
0: 작사는 제가 했고요.
1: 네. 아, 작사를 직접 하셨으면 김성면이 김성면에게 불러
0: 그럴 수도
1: 불러드리는 노래 들을 수도 있고
0: 심지어
1: 있겠네.
0: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되게 오랫동안 걸쳐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했는데 가사 쓰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네.
1: 알겠습니다. K2 김성면 씨의 신곡 삶의 중심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0: K2 김성면 삶의 중심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진짜 위로가 되는 곡이라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 정말 그러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선배님. 네. 그 이 락 음악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에는 없거든요. 아, 락 음악을 종종 트는 프로그램은 네네네. 좀 있지만 네네. 저희는 거의 한 7, 80%를 락 음악으로 트는데 이런 라디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 저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저도 어렸을 때 락키디였을 때 이제 그런 음악 프로그램들을 듣고 자랐으니까요. 전영혁 선배님. 전영혁 선배님 라디오 나중에 정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그만두실 때 특집 방송을 했었거든요. 공개 방송을. 그때 뭐 김경호 씨랑 박완규 씨랑 저랑 다 출연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전영혁 선생님 그런 프로그램이 이 권순우의 새벽 공감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반갑고 네. 좀 저도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유
1: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 혹시나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개 방송 있으면은 꼭 좀 출연 부탁드릴게요.
1: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0: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 저도 우리 이제 김성면 선배님하고 정말 이런저런 얘기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아 선배님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이 벌써 됐어요. 어떤 거 한 곡 들을까요?
1: 네 또 이제 1집에서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잃어버린 너를 많이들 사랑해 주셨다면은 2집에서는 소유하지 않은 사랑 그리고 3집에서는 이 노래랑 유리의 성을 많이들 사랑해 주셨는데요. 네. 그 3집의 유리의 성 앞에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노래의 스토리 1에 해당한 노래입니다. 그녀의 연인에게 들려드리고 싶네요.
0: 네. 그녀의 연인 이 노래도 정말 굉장한 히트를 한 곡인데
1: 네, 많이들 사랑해 주셨죠. 네.
0: 네. 아유. 지금까지 K2 김성면님과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 김성면 씨의 그녀의 연인에게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어휴,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7: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8: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9: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

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추석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전국의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하면 고속도로 수월한 편이지만 추석 연휴 기간 중 귀경 방향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외곽 방면 정체는 오후 1시에서 2시, 서울 방면 정체는 오후 3시에서 5시경 가장 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천안에서 천안분기점까지 정체이고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천안분기점에서 차량터널까지 막힙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와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더 가서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나 감기 걸렸나 봐.
4: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5: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TBS 교통정보
8: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추석인 오늘은 연휴 기간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날이고요. 오전 10시를 지나면서부터는 서울 방면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곽 방면차가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수도권에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정체고 충청권에서는 천안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와 옥산분기점에서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 부근까지 밀립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남한성에서 금광 2터널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까지와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다시 서평대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재터널까지 정체고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회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0: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 TBS 교통정보
11: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30km가 넘는 구간에서 막힙니다. 동탄분기점을 시작으로 남사까지 정체고요. 충청권에서는 북천안에서 천안, 천안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더 가서도 옥산분기점에서 옥산하이패스 나들목까지와 남해분기점에서 청주분기점, 대전터널부터는 비룡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는 마장분기점에서 남이천까지와 진천터널 부근에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호법분기점에서 이천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서종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다시 서평대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